0: 아,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10년 넘게 이제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에 공장도 짓고 데이터 센터도 세우는 큰 계획을 말하는데요. 충청도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경상도에는 로봇 공장을 키우고 오늘 화제가 된 곳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인데 이 호남 지역에는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짓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AI에게 이미지로 좀 만들어달라라고 하니까 AI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1: 뭐 이거 보여요?
0: 이건데, 네, 카메라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충청권에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호남권에는 반도체, 네, 영남권에는 이제 피지컬 AI, 이렇게. 피지컬 AI 비롯 또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가 기업과 함께 하겠다라는 발표를 오늘 할 거라고 합니다.
1: 네,
0: 네,
1: 그렇군요.
0: 근데
1: 근데 예. 이게 뭐 그냥 균형을 잡기 위해서 호남 지역이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호남을 선택했을까? 그 진짜 이유 궁금하거든요.
0: 이게 일단 반도체 공장은 물도 엄청 쓰고 전기를 엄청 먹는 하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철저하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요즘에 그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그 삼성이나 SK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한테 반도체를 팔 거면 그 매연 나오는 발전소 전기 쓰지 말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서 가져와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친환경.
0: 예.
1: 네.
0: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추면 물건을 안 사겠다는 거고 이걸 못 맞추면 우리도 물건을 못 팝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이 가장 활발하고 전기가 많이 남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는 이 호남을 선택한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1: 이때 계산기를 두드렸다.
0: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산강이나 섬진강이 있어서 공장에 꼭 필요한 물도 구하기가 쉽고 또 여기에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전남대 같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 구하기도 좋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사 프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 외국의 물건을 계속 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생존 전략을 찾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자기 살길 찾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렇게 공장을 크게 이렇게 지으면 반가운 것 같은데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짧은 기간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기업이 시청하는 거 아닌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선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AI 인기가 시들해지면,
1: 어떡하지?
0: 네, 반도체가 너무 많이 남아돌면 어쩌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런 투자를 멈추지 않는 건 지금 AI용 반도체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거기다 더해서 앞으로 5년 안에 그 반도체의 원판이 되는 웨이퍼 그 생산량을 두 배나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1: 웨이퍼가 뭔데요?
0: 이게 웨이퍼를 쉽게 생각해서 피자 만들 때그 밑에 까는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그 도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 피자의 도우다.
0: 네. 그래서 이 동그란 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린 다음에 그 바둑판처럼 네모나게 잘라내면은 우리가 아는 그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를 두 배를 늘리겠다는 거는 반도체를 찍어낼 바탕판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겠다, 앞으로. 전체 생산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에다가도 단지를 짓고 있어요. 여기도 사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거의 600조가 들어가는 규모고, 여의도의 1.5배 크기예요. 근데 여기다 더해서 이제 호남 투자까지
1: 호남까지?
0: 하면, 이제 SK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선두를 내가 잡겠다. 아라는 정말 야망, 야망 있는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행하고 있는 거죠.
1: 그래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이렇게 판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해외 상황은 어떨지 앞에서 네. 제목을 잡아주시기를 애플의 탄

0: 산청이다 이렇게 언급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 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애플이 정부를 찾아가서 중국산 반도체를 좀 쓸 수 있게 규제를 좀 풀어달라.
0: 미국 정부를 찾아가서.
1: 네. 예. 좀 슬쩍 부탁을 하다가 걸렸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최근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값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 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진을 더 많이 남기려면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값이 싼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좀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호남에 이렇게 반도체 단지를 지어서 생산량을 또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대량으로라도 찍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중국 기업들하고의 경쟁력을 놓지 않으려는.
0: 아, 가격 경쟁력?
1: 네.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지금
1: 네.
0: 하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달리다 보니까 가격이 네. 올라갔던 건데 맞아요. 생산량을 늘려서 이게 가격 경쟁을 좀 갖춰보겠다라는 전략이네요. 네.
1: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올 테니까요. 중국에서는.
0: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지 절박함이 네. 이해가 되긴 하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역에 기업이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 좀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천조, 이천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관리가 잘 되는지 기업이. 그리고 공장을 지을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꼼꼼하게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투자가 잘 되면 정말로 그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나 아니면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나 그 주변의 기업들까지 정말 다 함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네.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오늘 경제 이슈는 호남의 반도체 투자 배경부터 애플의 속상정까지 이게 좀 복잡한 경제 흐름 알기 쉽게 짚어봤습니다.
1: 네.
0: 오늘의 이유 있는 선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이 지금 호남에 투자하는 거 가지고 왜 하필 호남이냐 뭐 이런 약간 갈라치기
0: 약간
1: 이슈들도.
0: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1: 네. 네. 그런 이슈들 나오는데 아,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말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화계장터의 그 사람들처럼 네. 함께 화합하자라는 네. 취지로 그 조영남, 임영웅 씨가 함께 부르고 또 함춘호 선생님이 직접 기타를 치셨어요.
0: 네.
1: 이 버전은 네. 화계장터 네. 이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전해드리고요. 네. 천현희 PD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셔봅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여느 말에서 오늘은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이 아니라 조급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살려보면 조급해지잖아요.
1: 그쵸.
0: 평소에 이렇게 조급해지면 어떻게 좀 다스리는 편이세요?
2: 저는 일단 큰 숨 세 번 쉬고요. 아. 네, 그리고 한번 웃어요.
0: 아, 웃어요.
2: 네, 너무 분주할 때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분주해질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찡그리기보다는 좀 네. 웃고 그리고 숨을 크게 쉬고 땡볕이라도 햇빛을 한번 보고 오고
0: 뭔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짜. 네,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2: 그래서 햇빛을 한번 보고 오는 거를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0: 하늘 한번 보고. 우리 최 팀장님은요?
3: 아무래도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그 매일매일 매달매달 실적에 막 쫓기다 보니까 조급하긴 하거든요.
0: 아, 실적을 그 한 달에 한 날에 팡 터뜨려요?
3: 뭐 매일매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한 달마다 이렇게 결산이 되니까 이제 조급한데.
0: 조급해라.
3: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마음을 다잡는 건 그냥 하루하루 좀 집중을 하자. 네.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은 좀 결과를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0: 예. 네. 오늘 걷는 이 발걸음에 집중하면서 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인천 광역시네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3: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은 다다익선이 아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으면 보장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은 금액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은 세 가족이 매달 18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보장은 부족했고 노후 준비까지 막혀 있었던 사례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0: 예, 내가 보험료를 얼마씩 내는 이게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자,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통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55세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잘 자라준 27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금융상품이나 보험에 대해서는 영 까막눈입니다. 대신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믿을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 고향 선배였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선배가 이번에 진짜 좋은 거 나왔다 할 때마다 가입을 했고 보험은 많을수록 든든한 거라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입하다 보니 23개가 됐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냥 필요한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딸이 보험 내역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4: 아빠, 돈을 얼마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보험 특약을 중복해서 갖고 있어도 보장이 중복으로 나오는 건 아니래. 우리 가족 보험이 23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빠 힘들게 번 돈 줄줄

0: 거 아니냐고.
1: 너 취업하고 가계부 좀 쓴다고 이제 아빠 보험까지 관리하려고 그래?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23개씩 가입한 게 아니라고 보험을 잘 아는 선배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맞춤 솔루션을 받은 거라고.
0: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의 말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보험료를 낼 때 내더라도 정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보장이 겹치는 건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증권을 펼쳐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선배에게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있어 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과연 이 많은 보험을 80세, 90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잘 가입된 건지, 가족 보험을 어떻게 점검하고 정리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통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보험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거나. 근데 또 신기하게도 보험에 정말 많이 가입한 분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왜 불안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 내용이었는데요. 남편분 보험만 16건이었는데 그중에 12건이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를 90만 원씩 내고 계셨지만 대부분 갱신형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0: 그러니까 남편분 한 분께 90이라고요?
2: 네네네.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0: 이것도 놀라운데 뭐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일단 대부분이 갱신형 보험이었다. 이 점이 참 걱정스럽네요.
1: 맞습니다. 특히 암 진단비가 1억 7천만 원이나 있었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에 1억 5천만 원이 10년 갱신형이었습니다.
0: 암 진단비가 근데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1: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55세에 가입한 10년 갱신형 보험이 65세가 돼서 갱신될 때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75세, 뭐 85세에도 갱신되면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2: 네,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사연자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 제가 90세까지 낼 수 있을까요? 였어요. 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 기간이 중요합니다. 월 90만 원도 부담인데 갱신이 되다 보면은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결국에는 납입할 수 없게 되면은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이가 들었을 때 보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그런데 이 우리 사연자님은 또 뇌와 심장 보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2: 있기는 있었는데요. 네,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었는데 모두 갱신형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그리고 추가로 뇌출혈 진단비나 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있었습니다.
0: 있었으면은 보장이 좀 골고루 돼 있는 편 아닌가요?
1: 이게 예전 보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훨씬 이른 단계에서 질환을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단비와 수술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뇌 출혈이 아니라서 진단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90만 원씩 납입을 하시잖아요. 네. 9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내지는 뭐 항암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비급여 고액항암 치료비들은 아예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0: 야,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는데 정작 치료비 보장은 많이 허술하네요.
2: 네. 네. 암진단비는 많았지만 치료비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목돈은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0: 근데 좀 뭐랄까 짧은 생각으론 진단비 많았잖아요. 네. 그 받은 거 통장에 넣어놨다가 치료비로 뺏어 쓰든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우리가 왜 구멍난 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뭐 돈이 큰 돈이 딱 들어오면은 그렇게 나갈 일들이
0: 그렇게 안 쓰게 된다.
2: 안 쓰게 되지 않던가요?
0: 그러면은 간병보험은 어땠습니까?
1: 네, 사연자님은 간병보험이 있었습니다.
0: 있었어요.
1: 있었는데 문제는 증권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 보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줄 아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만 되고 중요한 요양병원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기 간병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요양병원이겠죠.
0: 근데 그게 빠져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병원까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장기 간병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간병인 보험 보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뇌졸중이나 뭐 뇌출혈 이런 휴유증이라든지 그리고 치매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상태가 되시면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그러네요. 되는데요. 정작 그곳에서의 간병비 지원은 못 받는다는 거에 되게 청취자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실제로 상담 중에 사연자님께서 요양병원 간병인은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처음 듣는 얘기다. 자기 다 되는 줄 알았다.
0: 그러니까.
2: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도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건가요? 라는 반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뭐 상급병원, 뭐 종합상급병원.
1: 너무 어렵습니다.
0: 이런 거 네. 많이 있으니까. 뭐
2: 너무 많죠.
0: 수술비도 그렇고 입원비도 그렇고 앞에 뭐가 있는지를 맞아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분 보험도 만만치가 않으셨어요?
1: 네. 사실 남편분 보험도 놀라웠지만 배우자분 보험도 가성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약 50만 원 정도였고 보험 총 7건이었는데요. 문제는 보험료보다 가입된 형태였습니다.
0: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1: 네, 배우자분은 10년 전에 결절종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이력이 있었고 현재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요. 근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면 대부분 333 보험이라든가 315 보험 이런 보험들을 유주했습니다.
0: 제가 337 박수는 아는데 333, 네. 315는 뭐예요?
1: 숫자만 들으면 암호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보통 유병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쉽게 숫자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33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는지
0: 3개월
1: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은 3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0: 예.
1: 마지막 3은 최근 3년 이내에 중대 질병 뭐 암이라든가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0: 네.
1: 3위로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뭐 하여튼 질병 이력이 있는지 뭐 그런 네. 진단이 있는지.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도 다 같은 게 아니라 병력과 고지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네요.
2: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유병자 보험이라도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0: 그러니까 333이나 315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력이 그 기간 동안에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만 숫자가 커지면은요 보험료는 훨씬 더 다운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0: 네.
2: 이렇게 해서 저렴해질 수 있는데 배우자분은 현재 건강 상태라면은 굳이 비싼 333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해당해 되신다면 뭐 355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바꾸시면 그렇죠. 된다는 거죠.
2: 네네.
0: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 실손보험도 변경해 주셨다고요?
1: 네, 배우자분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1세대 실손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유지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환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배우자분은 보험료가 이미 10만 원 중반대를 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용 빈도와 전체 가계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전환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늘 말씀드리지만 실손보험은 세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보험료, 사용 빈도, 건강 상태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한 쪽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치료비 보장도 부족했다.
2: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진단비는 있었지만 이제 최근 의료 환경에 맞춘 뭐 항암 치료비라든지 뭐 항암 방사선 비용이라든지 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보장들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과거에는 암 진단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암 치료 방식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치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치료비들이 비급여인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장기간 치료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0: 그러니까 치료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신보험에 있던 암 진단비 3천만 원은 유지하기로 하고 추가로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보완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부정맥 진단비 1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보면 심방 세동 같은 그 부정맥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따님, 이 따님이 놀랍게도 아까 나이가 27살이라고 하셨는데 무려 42만 원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2: 네, 저도 이 처음 이 증권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27살에 42만 원? 일반 사무직 직종인데 네, 가장 큰 원인은 사실 CI보험에 있었습니다.
0: 아, CI보험이 또 뭔지 부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2: 네, CI보험은 Critical Illness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중대한 암이라든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처럼 앞에 중대한이라고 하는 조건값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2: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은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중대한 암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더
0: 이 중대한을 네.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네.
1: 게다가 따님 보험은 그 주계약 밑에 딸려있는 특약들이 있잖아요.
2: 네.
1: 특약들 대부분이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갱신형 보험을 계속 가져간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보험입니다. 그리고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비갱신이라 아마 특약도 비갱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전 CI보험이나 종신보험 특약의 경우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증권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따님 보험은 어떻게 개선해 주셨어요?
2: 네. 일단 보험료 42만 원 부담스럽죠?
0: 너무,
2: 네.
0: 너무.
2: 네. 이 42만 원을 18만 8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네. 암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심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렇게 진단비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상해나 질병으로 이런 수술하실 경우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와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암에 대한 주요 치료비들 같이 포함해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뇌나 심장에 대해서도 순환계질환 치료비 함께 네, 보장을 폭넓게 해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줄여가면서도 보장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마술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세 식구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네, 3인 가족 보험료가 182만 원에서 95만 원 수준까지 줄었는데요. 한 82만 원, 87만 원 정도가 절감된 네. 셈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인데요. 사연자님 가족이 90세까지 보험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면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가 앞으로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원 정도.
0: 아, 만약 기존 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1: 네.
0: 2억 원을 더 냈어야
1: 됩니다. 네.
0: 최소.
1: 네.
0: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2억까지 차이가 나는군요.
2: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월 보험료 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차이에 민감하시지만 정작 평생 앞으로 내야 되는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연자님도 설명을 들으신 뒤에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월보험료 줄어든 것도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앞으로 내야 되는 그치.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를 몰랐다고.
0: 진짜 그렇게 평생 곱하기를 하시는 경우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뭐 5만 원, 10만 원은 그러셔도. 그러면 지금 월 182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87만 원을 아꼈단 말이에요.
2: 네.
0: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도록 도와주셨어요?
2: 네.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하면 안 되겠죠? 네. 줄였으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이 돈들을 또 삭삭삭삭 잘 모아서 이 사연자님의 경우는 55세였는데요. 65세부터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셨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줄여진 보험료로 매월 50만 원씩 달러 연금을 준비했는데 아마 저희가 이거를
0: 달러 연금이요?
2: 네. 리모델링을 진행할 당시에는 달러가 오늘보다는 훨씬 저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0: 노후 자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예. 진짜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노후 준비를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연자분에게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배. 어떻게 그래요? 진짜 내용 들어보니까 믿고 맡겼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 예. 혼자서 점검하기 힘들다. 나도 전문가분 조언이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문 두드려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의 상담 내용 들으시면서 밖에 피디가 다른 말 말고 이 말만 계속 떠올렸다고. 이제라도 다행이다. 이적의 노래 들으시고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이어집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것.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실문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만나보죠. 0281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니 은퇴가 10년도 남질 않았는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연금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 뭐 7% 연금, 8% 연금 뭐 여러 상품을 권하니까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50만 원 정도는 노후 준비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상황에서 이렇게 넣으면 예상 연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요즘 참 보험보다 저 때문에 그런가 연금 진행자 때문에 그런가 연금 문의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최근 이제 50대 분들 되면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해도 될까요? 네, 두 번째는 저 50만 원씩 내면 얼마 받나요? 100만 원씩 내면은 얼마 받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0: 그러면 오늘 그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2: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질문에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몇 살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마를 납입할 것인지, 몇 년 동안 납입할 것인지, 그리고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0: 남녀 성별에도 뭐가 좀 달라지나요?
2: 달라집니다.
0: 왜요?
2: 평균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0: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계산해 주는 게 좀 다르다.
2: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을 하고 10년 뭐 납입을 5년 납입한 거 다르고 10년 납입한 거 다르잖아요. 납입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65세에 받는 거랑 70세에 받는 거랑
0: 다르겠죠.
1: 거치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0: 무조건 뭐 50만 원 얼마 받아 이게 아니라 자세한 조건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군요. 네.
2: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금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금액을 계산하려면 최소 5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월 납입금액, 납입기간,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0: 근데 이제 또 심정적으로는 우리 청취자분들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가장 궁금한 건 결국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1: 그래서 네,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를 해드려야 되겠죠?
0: 네. 네.
1: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50세 남성이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0: 50세 남성 월 네. 100만 원 10년 동안.
1: 그럴 네. 경우에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월 85만 원 정도 평생 받으실 수 있고요.
0: 평생, 예.
1: 그리고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은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연금을 5년 늦게 받으실 분인데 이게 35만 원 차이가 나네요.
2: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무조건 빨리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금 상담을 할 때는 단순히 몇 살부터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받는 것이 내 상황에 가장 유리한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여기까지는 이제 머리를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살아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렇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가정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이렇게 연금 불입하다가 개시 연령 전에 혹시라도 뭐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1: 상품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이제 지금처럼 확정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이런 연금 상품들은 뭐 7% 아까 이제 문의하셨던 것처럼 7% 8% 이렇게 보증을 해주잖아요.
0: 네.
1: 연금 개시가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난 금액을 주게 되는데
0: 네.
1: 사망의 경우는 부득이한 거죠. 내가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7%씩 계속 납입한 금액으로 그 이자를 쳐서 네, 그 목돈으로 드리게 됩니다.
0: 예, 어쨌든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다.
1: 어디 가진 않습니다.
0: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금 가입은 그러면 나이가 젊을수록 훨씬 유리하겠네요.
1: 그렇죠. 실제로 같은 상품을 20대에 가입을 한 사람과 50대에

0: 가입을 한 사람은 그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에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입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연금 개시하시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훨씬 거치가 오래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에 100만 원씩 똑같이 1억 2천만 원을 납입했지만 20대에 가입한 사람은 얼마를 받게요?
1: 글쎄요.
0: 네, 300만 원이 넘는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살에 10년 동안 빡세게 10만, 100만 원씩 넣었으면 65세부터는 300만 원씩 그렇죠. 받는다고요.
0: 뭐 예를 저희가 뭐 100만 원을 든 거니까 뭐 적게 내도 되죠.
1: 같은 돈을 냈는데 또 차이가 엄청나네요.
2: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배, 뭐 4배 그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복리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수익률만 보시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느냐가 시간. 훨씬 맞습니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뭐 2% 이런 차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훨씬 더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연금 얘기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상계월수라는 말도 자주 있더라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0: 네, 상계월수라는 거는 내가 이제 원금을 냈잖아요. 그 원금을 다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납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을 계산을 했을 때에 이 1억 2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뭐 3개월수는 120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수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3개월수는 네. 짧을수록 유리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상계월수가 아까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금방 수거했는데?
2: 그렇죠. 네. 아이고.
1: 네.
2: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상계월수는 내가 낸 원금과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수가 짧을수록 내가 납입한 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빨리 회수하고 그 후로 이제 오래오래 사면 더 좋은 거잖아요.
0: 정답이죠. 네. 그래서 연금을 받고 5년 만에 원금을 회수했다라고 하면은 이후부터에는 다 수익 구간인
1: 다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수록 연금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대 연금을 시작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두 배, 세 배, 많게는 살아있으면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다섯 배, 여섯 배도 받으실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 자기가 낸 금액에 비해서.
0: 그렇죠. 네.
1: 그럼 이제 앞으로 보험은, 앞에서 보험은 다다익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연금은 좀 다다익선에 가깝지 않을까?
2: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저희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연금은 상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그 현금 흐름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퇴직연금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부족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1: 필요한.
2: 네. 네. 네,
0: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요.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개인연금만 가입하면은 뭐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가장 먼저는 국민연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 불려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연금을 계획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 말씀드리긴 했는데 국민연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그 연금공단에서 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뭐 휴대폰 인증만 하셔도 전 상담은 무조건 그거부터 이제 확인하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50대 직장인의 연금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연히 얼마를 넣지 계산하기보다 나는 내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에서부터 역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저축으로 언제 얼마만큼 채울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노후 준비가 걱정되시거나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설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무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0: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이 두 분과 오늘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7298번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치아보험 질문이세요. 치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5년마다 갱신인데 갱신 전에 크라운이나 인레이 등 치아 치료가 필요한 거 끝내고 보험금 받은 후에 해지하는 거 가능할까요?
1: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는 건 계약자의 의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내 치아 상태를 보고 네, 괜찮다 이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실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치과 치료를 한번 이렇게 쭉 받고 나니까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치과를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케일링 정도 하면서 체크하는 건데 크게 치료를 할 때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0: 좀 쉬어요?
1: 그 정도는 안 가니까 그렇다 뭐 저 같은 경우다라고 하신다면 치료를 한번 끝내시고 난 다음에는 좀 쉬셨다가 네. 네, 해지를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0: 그러면은 치과 이렇게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경력에 따라서 막 다시 재가입할 때 막 엄청 보험료가 뛰고 그럴 수도 있나요?
1: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치과 치료 자체가 가입이 조금은 일반 다른 보험들보다는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치과 치료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대부분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년 안에 이제 치료한 것들은 이제 좀 제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외가 안 되고 뭐 보장을 받으려면 조금 더 돈을 더 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충분히 치료 받으십시오. 7298번님. 자, 9809번님. 간병보험, 재가보험 필요할까요? 저는 만 45세 미혼 여성인데요. 보험 설계하시는 지인분이 저에게는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미혼이시라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 보험 채널 같은 거 보면 굳이 지금은 필요 없다고 보험 설계사들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2: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을 혹시 제가 만나게 된다면 이분 상황이나 네. 보험료 납입 여력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는 이게 뭐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럼 저희한테 지금 상담이라고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릴 그렇죠. 텐데. 네. 근데 조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1: 저는 아니 뭐 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제 간병보험은 전 약간 있으면 간병보험과 뭐 재가보험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가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엔 밖에 나가서 돈 쓸 일보다는 집에서 요양을 하거나 내지는 요양병원에 갈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재가보험 내가 준비한 노후 자금으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간병비는 뭐 반대로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이제 쓰는 것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나라에서도 재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어서요. 통합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 두 팀장님과 돈이 되는 정보 나눠드렸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세요.
2: 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저축성 보험은 내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개념을 나눠주시고요.
1: 네. 이런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단순하게 내가 얼마를 모아서 얼마를 받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에 새는 돈들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보완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구축하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다고 해서 시원한 노래 한번 골라봤습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과 하천변, 산책로와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 등에서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빗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에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

터널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역시 승용차 관련 사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박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함춘호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입니다. 2026년 6월 30,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 아이에게 물건 11개를 그려오라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과일, 동물, 눈에 보이는 물건을 그렸는데 한 아이는 종이에 점 11개만을 찍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야 이게 뭐지? 이렇게 묻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위에서 못 본 11개요. 숙제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 건가 싶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더군요. 같은 것도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상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절반이 지나갔네 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같은 시간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남은 절반 벌써보다는 아직이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첫 곡은 더 클래식의 노는 게 남는 거야였습니다. 요곡 기타를 또 우리 함디가 쳤죠. 예, 더 클래식. 제가 좋아하는 일렉 기타를 함디의 일렉 기타를 들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촌의 복송.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자리를 또 비우신 함디를 대신해서 지난주 수요일, 네, 수요일부터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함춘의 복송 담당 PD, 네, 김현우 PD입니다. 지금 함디는 공연 때문에 뉴질랜드에 계십니다.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에 계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부터는 이제 7월 8일부터 방송을 할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날. 예. 정말 절반이 이제 지나가네요. 예. 뭐 모두들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뭐 있었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예. 참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 선거도 있었고 그죠? 예. 아무래도 큰 선거도 있었고. 그 사이에 개인적이든 그리고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축구도 있었고 진짜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예. 언제 이게 7월이 될까? 7월 1일은 언제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게 7월 내일이 이제 7월 1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좀 이루어진 건 있는지 예. 참 궁금합니다. 저는 뭐 계획이라고 할건 없고 뭐 일단 건강하자 이런 거였는데 다행히 뭐 6개월 지난 6개월은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회사 상황이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이 다음 주는 될까, 다음 달은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일단 현재 6월 30날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함춘의 복송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 방송할 수 있게끔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돈님께서 지나간 날들에는 벌써 남은 날들에는 아직 언제나처럼 후회와 희망을 품고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역시 푸른돈님 예, 그, 이 글은 항상 시의 한 문구 같습니다. 아, 참. 유기님께서, 현우님, 오늘 6월 마지막 날, 아, 마지막 날입니다. 7월이 함께 있는 이 주간이 신나는 이유는 아마도 저의 생일이 있어서 혹시 날까요? 오, 그러면 6월 29, 30, 7월 1, 2, 3 중에 생일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이 문자 내용으로 봐서는 오늘 6월 29일은, 아, 6월 30일 날은 아니신 것 같고, 느낌상 1, 2, 3, 4, 5, 뭐, 요 정도 느낌이 아닐까, 그죠? 예. 생일 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축하 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135쟁이 주님, 김현우 PD님, 반가, 반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개호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음원이 없습니다. 예, 음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를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영업이 안 돼서 힘드네요. 7월에는

0: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TBS도 정상화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야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우 PD님. 행복한 오전 힐링 동행 폭송 출석합니다. 요즘 음악의 진심 그리워지는데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음악의 진심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했었는데 지금 함춘의 폭송을 하고 있어서, 예. 두개뭐 동시에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역시 함춘호의 폭송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아, 그러네. 오늘 마침 준비한 코너가 음악의 진심 때 하던 그 코너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음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는 TBS 음반 자료실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어떤 음악, 어떤 음반을 준비했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 역시 여기도 의견이나 사연 뭐 이런 많은 내용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지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자, 두 곡 준비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그리고 이승열의 나라.

드라마 미생 OST 수록곡이었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그리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였습니다. 유기님도 미생, 나라, 미생, 우리 모두 완생이 아니기에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오랜만에 그 미생 이렇게 블로그에서 보다가 예전 그 영상들 이렇게 자료를 좀 봤는데 나오는 배우들이 이제 훨씬 예전의 모습들이니까 풋풋하더라고요,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예. 장글의 그 주인공 또 그랬고, 그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좀 유명한, 유명해진 배우들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예전 영상들을 보니까. 예지아빠빠님께서, 현우 PD님 안녕하세요. 춘호 형님이 안 계신 자리를 너무 멋지게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 그 첫날, 예, 지난주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함디가 이제 안 계셔가지고, 누구 대타를 구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같이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근데 뭐,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한 2주 정도라서, 누군가를 이렇게 대타를 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오히려 함지도 좀 마음 편하게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584님께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늘 푸른 나무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길 바라봅니다. 그렇죠. 아, 긴 고통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 지나가고 있고. 과연 언제쯤 이 고통이 좀 사라질지, 완전히 사라질지 어떨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좀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뭐 방송을 통해서든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되게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그죠? 뭐 작은아마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게 이거 함 퀴즈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함 퀴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함 퀴즈. 네. 오늘은 평소 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 안타까운 소식으로 준비해 봤는데, 지금 사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지난 24일에 발생한 규모 7이 넘는 연쇄 강진으로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미 뭐 수백 채 건물이 파손이 됐고, 좀 전에도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사망자도 1,700명이 넘었다고. 정말 계속 또 이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시신 가방을 1만 개를 뭐 준비를 한다,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이 동물의 이야기가 그 베네수엘라 현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 동물은 훈련을 받기 전 굶주림과 방치 속에 떠돌던 버려진 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견입니다. 이 구조견은 훈련을 받기 전에 굶주림과 방치 속에 떠돌던 버려진 개였는데 이 주인이 돌보지 않고 버린 개를 뜻하는 이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보지 않고 버린 개, 버려진 개, 뭐 버린 개 이런 뜻을 하고 있죠. 자, 보기입니다. 1번 유기견, 1번 유기견, 2번 반려견. 둘 다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단어, 익숙한 단어긴 한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답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보지 않고 버린 개를 뜻하는 이 말. 1번 유기견, 2번 반려견.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면서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강아지와 관련된 곡 노래 다 준비했는데 먼저 타마의 강아지 그리고 아이유의 길 잃은 강아지 두 곡 함께 하시죠.

아이유의 길 잃은 강아지 그리고 타마의 강아지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사연 안타까운 내용의 퀴즈였는데 예, 많은 분들이 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 유기견이죠. 예, 유기견. 이 한때 유기견이었던 이 구조견.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해서 이제 구조견으로 거듭났죠. 이 구조견 이름이 쓰나미라고 합니다. 예, 보더콜리 견종으로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그 갇힌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우리 쓰나미 이 구조견 이 친구가 무려 30명이 넘는 생존자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30명 이상을 그저 구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단합니다 진짜. 예, 구조 작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나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 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비공식 집계로는 한 6만 명 정도 행방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좀 인명피해가 이렇게 늘어나는 소식이 아니라 구조자의 소식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닉네임이 좀 재밌는데 카드 한도 무제한. 아, 제가 진짜 바라는 건데 카드 한도 무제한 대단하시네요. 예. 정답 유기견입니다. 예, 저도 그 기사 내용 봤는데 그 녀석이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다음은 3983님 다 알려주는 함 퀴즈 정답 유기견. 이름은 쓰나미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픔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큰 일을 하다니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운 천사네요. 6093님 1번 유기견.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강아지는 언제나 기다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데 사람이 제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디가 안 계시는 빈자리를 현우 PD님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TBS가 정상화되기를 문 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문 앞에 계십니까? 예. 자, 502 집사님은 함 퀴즈 정답 1번 유기견. 베네수엘라 지진 TV로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손가락만 나와서 까딱까딱 하고 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 정답 1번 유기견이고, 저도 상처받은 양이를 데려와서 키우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6805님,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네요. 누구신가요? 정답 1번 유기견. 다른 동네 다니다가 오랜만에 와보니 많이 바뀌어 있네요. 자주 들어와 볼게요. 자주 오십시오, 선생님. 6805 선생님. 저는 감춘의 폭송 담당 PD, 예, 김현우 PD입니다. 자주 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디는 지금 해외 공연 관계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익숙한 목소리, 함춘호 진행자의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5939님께서 정답 유기견. 날씨가 따스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자, 선물 받으실 분 이제 발표합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 2989님. 1번 유기견. 사람은 개를 버리고 버려진 개는 사람을 구하네요. 참. 부디 많은 사람들이 생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버려졌는데 사람한테 버려졌는데 그 사람을 구한다는 게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참 무안하기도 하고 너무나 근데 감사합니다. 그죠? 2989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709님 정답 1번 유기견. 오늘 퀴즈 내용은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1번 2번 선택지 듣고 빵 터졌지 뭐예요. 저희가 1번 유기견, 2번 반려견이었죠. 예, 지구 곳곳이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님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PD님 라디오 방송 너무 편하게 들린답니다. 편한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989님, 9709님 두 분은 성함과 주소 문자로 샵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다음 곡은 캡틴 퓨처라는 1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캡틴 퓨처의 Goodbye My Friend 함께 하시죠.

캡틴 퓨처의 Goodbye, My Friend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아까 그 9709님께서 편안하게 드린다고 했던 거는 함디 대신 방송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전혀 힘들게 안 느껴져서 편안하게 들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 9100님께서 중요한 문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9100님께서 안녕하세요. TBS 상업 광고 시작한다는 안내 광고 들었습니다. 저희 스팟 나가고 있죠. 근데 문의는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케팅 팀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서울 02-311-5251, 311-5251번, 5251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그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 전화를, 해보라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311-5251입니다. 9100님 말고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우림의 애인 발견, 그리고 삐삐밴드의 슈퍼마켓 두 곡 함께 하시죠.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4: 덥네.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강일 부근 4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도 둔내 부근 1, 2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있는데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동둔내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둔내 나들목 사이 1km 정도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창 나들목 주변 그리고 여의도 주변부터 압구정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죠.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함춘호의 복송 3부 첫 곡은 We Built This City였습니다. 스타쉽의 곡이었죠. 3386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워진 함디 자리와 애청자들을 위해 분주한 현우 PD님을 상상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애청자들의 관심과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기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애쓰시는 TBS의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 애청자의 몫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저희 TBS 대표님 같으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애청자들 덕분에 어쨌든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중에 이렇게 재난 문자가 왔던데, 지금 서울 전 지역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물 섭취와 휴식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를 보니까 지금 서울 서남권 폭염주의보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도 폭염되어 있고, 우리 그 폭염되는 지도를 보니까 수도권 이쪽은 다 빨간색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혹시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TBS 음반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플렉 센터에 위치한 TBS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서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음반 자료실이 있습니다. 음반 자료실을 들어서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D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 많은 CD들 중 한 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TBS 음반 자료실. 네, TBS 음반 자료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음악의 진심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TBS 음반 자료실. 함춘의 폭송에서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우리 함디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좀 듭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앨범은 제가 지난주 예고를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신과 촌장의 앨범입니다. 신과 촌장 2집, 두 번째 앨범 준비했는데, 이 2집은 1986년 7월 15일 발매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내일부터 2026년 7월이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40년의 세월 흔적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야, 이게 40년 전 앨범이란 말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놀라운 느낌이 드는 곡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1번 푸른도 트랙부터 쭉 가서 마지막 건전가요 고향의 봄까지 있는데, 아마 고향의 봄까지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쭉 일단 좀 달려볼 생각인데, 비둘기 안녕까지는 가능하면 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한 곡 한 곡 또 우리 또 함디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 여러 문자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앨범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인과 촌장 2집 1번 트랙 푸른 돛부터 출발하시죠.

시인과 천장 푸른 돛이었습니다. 이 곡은 한 2분 뭐 조금 넘는 그 러닝 타임이죠. 아, 듣다 보니까 지난번 시인과 천장 그 연세대에서 공연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이 앨범 트랙 순서대로 쭉 공연을 했었는데. 예. 이 집은 이제 1집 때는 기타 함춘호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종수 이제 분과 시인과 천장 1집을 했었고, 이제 2집 때는 이제 함디가 들어가면서 뭐 100대 명반 이런 데 많이 꼽히고 있고, 거의 뭐 상위권을 차지를 할 정도로 음악성, 대중성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음반입니다. 수록곡들 모두 다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특히나 이 앨범에는 아시겠지만 동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동물들, 비둘기,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이 좀 나와서, 아, 매도 나오죠, 매. 그래서 되게 동물 제목이라서 이채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이런 곡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시도가 좀 이채로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모든 곡은 하덕규 작사 작곡입니다. 편곡 시인과 천장.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번 트랙 비둘기에게 출발하시죠.

시인과 촌장 2집 두 번째 트랙 비둘기에게였습니다. 오백이 집사님이 지난번 멋진 공연 보고 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기타도 멋지고 노래 하덕규님 감동이었습니다. 잘 보고 왔습니다. 주셨습니다. 푸른도님도 지나간 파도가 아무리 드높아도 아무래도 친구 푸른도처럼 올려야 할까봐. 역시. 아, 좀 전에 그 비둘기에게 중간에 하모니카 둘러는 우리 하덕규 님이었습니다. 하덕규 하모니카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백이 집사님이 특히 또 좋아하시겠죠? 아, 지난번 함춘호의 복송 저희 시즌1 할 때 초창기에 유희열 씨가 나오셨는데 그때 유희열 씨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 바로 이 고양이라는 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때 아까 앞서 제가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가 많이 나올 때 정말 시인과 촌장의 곡들은 새롭고 뭐 충격적이고 놀랐다 이런 평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한 곡이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3번 트랙 고양이입니다.

시인과 천장 고양이였습니다. 아, 정말 고양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가사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또뭐 자주 많이 들었으니까 기타도 좋고 뭐 곡도 좋고 막 그랬는데 또 어느 날은 가사가 좀잘 들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함디의 그 기타가 좀잘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가사가 잘 들리네요. 유기님께서 신촌의 봄을 다시 느끼게 해주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레전드 가수님들도 다 뵙고 응원봉을 흔들고 시인과 촌장의 굿즈도 입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또 다시 꺼내서 입고 들고 반짝이게 흔들고 싶습니다. 그쵸. 그때 뭐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러 오셨죠. 주변에 또 오랜만에 공연이니까 그죠. 예, 40년 또 올해 또 2집 발표된 것도 40년이고 하니 시인과 촌장 공연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도 있다고 하니 이제 궁금합니다. 그죠?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다음 곡은 진달래라는 곡입니다. 4번 트랙 진달래라는 곡도 약간 동화적인 좀 감성도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공연 때이 곡을 이제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들으면서 공연 때좀더 좋아졌던 곡이 이 곡입니다. 진달래 함께 하시죠.

시인과 촌장 진달래였습니다. 이 집에 참여한 또 다른 스태프들, 연주인들 좀 살펴보면 좀 전에 클라리넷의 이원재, 드럼 김영석, 베이스의 조동익, 건반의 한송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에는 이병우 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은 김영, 예, 김영 기획. 네. 많은 명반들이 김영 기획 자 손에서 탄생을 했죠.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6곡 남아 있습니다. 뒤에 곡들이 좀 러닝 타임이 좀긴 곡들이 많아서 얼른 얼른 들어봐야겠습니다. 다음 곡도 약간 그 우리 하덕규님의 그 상상력 이런 가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좀 대단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얼음 무지개라는 곡입니다. 함께 하시죠.

얼음무지개 들으셨습니다. 함춘의 복송, 오늘 TBS 음반자료실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인과 촌장 2집, 이제 뒷면입니다. LP 뒷면, B면으로 들어가면 대중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랑일기가 있습니다. 이 곡은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후배 뮤지션들도 많이들 또이 곡을 커버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10대, 20대들도 이 곡을 좀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시인과 촌장입니다. 사랑일기.

떠나가지마 비둘기였습니다. 이제 8번 트랙.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가끔 함디에게 이 곡에 기타를 어떻게 이렇게 칠 수 있었냐라고 한 번씩 감탄하면서 물어보는데 자기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다고 감탄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 음반 평론하시는 분들도 이 소개해드릴 매라는 곡, 이 곡이 거의 그 함춘호의 기타가 뭐 엄청났다. 기존의 한국 대중음악에 유례가 없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평을 하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기타라는 수식어가 이때부터 이제 붙여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8번 트랙 매 함께 하시죠.

자, 10번 트랙. 자, 신과 촌장의 집 10번 트랙 비둘기 안녕입니다. 이 곡은 지난 연대 공연에서도 피날레를 장식했던 곡이죠. 자, 이 곡 들으시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춘의 복송 담당 PD 김현우 PD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어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여전히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세종, 남양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기온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그 여파로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이후로도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 구리, 용인, 기흥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추가 규제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세 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지역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호조세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내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7.7로 4월보다 0.3%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슈퍼사이클에 들어 상승세를 이어왔던 반도체 생산은 10%나 줄었습니다. 데이터처는 생산 능력이 한계 가까이 도달한 상황에서 납품 계약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지속돼 기술적 물량 감소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 잔액과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경영 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95조 9,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22조 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고 연체율도 2.04%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엽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목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라며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1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에 성공한 임망균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목세 부의장으로는 3선의 성흠재 시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으며 국민의힘 목세 부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총회에서 3선의 이성배 시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이 새벽 서너 시대에 입국했음에도 현장에는 200명 넘는 팬과 유튜버 등이 몰렸고 비행기 도착 소식이 알려진 뒤 홍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입국장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북한의 상업용 선박 활동이 급증한 가운데 석탄 수출 등에 대한 제재 회피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은 북한 남포항 등 5개 주요 항구 위성사진과 선박 자동 식별장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길이 80m 이상 상업용 선박 탐지 건수는 2019년 783건에서 지난해 3,75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 천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5도, 습도는 52%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자라고 연애 오자라고 내는
1: 내는 우째란 말이고
0: 우짤라고 니 우짤라고 그란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TBS 교통정보
10: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특보가 발효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도로 상황은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후로도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으로는 영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 7km 구간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명장면, 이 영화의 명대사를 꼽아보곤 합니다. 설렜던 순간,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됐던 순간,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야기가 끝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이제 딱 하루 남은 6월, 오늘 하루는 나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는 거 어떨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가 들었던 가장 따뜻했던 말, 나만의 명장면, 명대사를 꺼내보면서 한 달을 예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의 결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지출의 결산이죠. 이번 달 내 지갑은 어디에 가장 많이 열렸는지, 다음 달에는 무엇을 조금 덜고 무엇을 더 챙기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6월 마무리하시면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에게 6월은 어떤 의미였나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지금처럼 오후 1시에, 재방송은 아침 9시에 95.1로 채널 고정해주시고 주시고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중전마마 아니고요. 머니마마시죠. 똑 부러진 솔루션으로 가정경제의 천하를 평정한다. 머니천하 납시오. 재무전문가 홍하나 팀장님, 권미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2: 안녕하세요. 권미아입니다.
0: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라 6월 돌이켜보면은 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거 뭐 어떤 거 기억나세요?
1: 저는
0: 좋았던 순간?
1: 사실 제가

0: 어렵죠. 어려워서 진짜 이렇게 뭐 회사 동료들이나 이런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 거 말고는 진짜 오랜만에 간것
1: 야, 얼마나
0: 같아요. 네.
1: 즐거우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6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혹은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원하시면 상담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생방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시를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투자 확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이점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규제 지역 효력은 바로 내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됩니다. 또 경기도는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아파트 거래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토구역에서는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 투자가 제한됩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율은 66.7%였습니다. 반대로 구직 중이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 비율은 33.3%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은 겁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전임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원, 대기업 연구개발직 등 박사급 일자리는 충분히 늘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전임 교원을 줄이고 강사 채용도 축소하면서 신규 박사들의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도 박사급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소액포상제도는 조사와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포상보다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에 지급하는 소액포상금 한도를 기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자가 해당 행위에 일부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통해 적발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전달돼 불공정거래 적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초기 단계의 제보가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만큼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인의 신분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이천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의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결혼은 선택이지만 노후 준비는 필수다입니다.

0: 오늘은 30대 싱글 직장인 사례를 통해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 결혼은 선택할 수 있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문제입니다. 이 방법들 좀 알려드리죠.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 삶의 최대 난제는 결혼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장르가 노후 준비로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결혼을 꼭 하려는 것도 아니라서요. 밤에 누워서 천장 보다가 아, 나 이대로 진짜 혼자 늙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큰맘 먹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거든요. 내심 그래도 직장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한 달에 뭐 150은 나오겠지 했는데 화면에 뜬 숫자는 월 78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비볐습니다. 어? 78만 원? 맨 앞에 일자 빠진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평소 야무지기로 소문난 친한 언니를 바로 불러냈습니다.
2: 언니, 나 방금 국민연금 조회를 해봤거든? 근데 있지? 나중에 한 달에 78만 원밖에 안 나온대. 나 이제 어떡해? 늙어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야?
0: 뭐? 78만 원? 야, 너 설마 연금 준비해둔 게 그거 딸랑 하나야?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이 전부지. 연금이 국민연금 말고 또 있어?
0: 야, 너 3층 연금 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서 3층 연금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요즘 그것도 부족하다고 5층 연금 얘기하더라.
2: 대박. 그래서 언니는 3층이야, 5층이야?
0: 난 국민연금 빼고 매달 50만 원씩 연금 붓고 있어. 65세부터 한 250 정도 받게 됐는데 그래도 300은 맞춰야 되겠더라. 뭐 여행도 좀 다니고 하려면. 너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아봐. 나중에는 시간도 없고 선택지도 줄어들걸?
1: 언니를 만나고 더 고민이 커졌습니다. 저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한다면 월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국민연금 외에 어떤 방식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 사연. 언니는 3층이야, 5층이야, 이렇게 있는데. 문득 나는 지금 24층 사는데 이게 연금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38세 미혼 여성분 사연인데요. 노후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국민연금을 조회를 해봤더니 예상 수령액이 월 78만 원이더라. 이거는 좀 부족하죠. 예. 혼자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은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당이 다 된다? 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 아유,
3: 없죠? 예.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는 사연자님처럼 뭐 3층 구조로 쌓아서 만들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1: 예. 연금은 3층 탑을 쌓아야 된다. 진짜 팀장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아직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3층 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0: 네. 먼저 1층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죠. 예, 사연자님처럼 직장생활 하시면서 국민연금 납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비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우리 사연자님처럼 실제 노후에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든요. 예. 그래서 쌓는 게 두 번째가 퇴직연금, 세 번째가 개인연금까지 더해지는 구조로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1: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고 이후로는 개인연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3: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연자분처럼 국민연금 예상액이 78만 원 정도라고 하고 나중에 내가 받고 싶은 노후 생활비가 한 20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2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1: 예. 아까 그러면 2층이 퇴직연금이었는데 이거는 자영업자분들은 요거를 뭐 건너뛰고 3층을 더 크게 튼튼하게
0: 그렇죠.
1: 나야. 예. 그래. 아니 그럼 5층은 어떻게 쌓는 거예요? 5층은?
0: 뭐 주택연금이 될 수도 있고.
1: 아, 주택연금. 예. 예. 자, 그러면 연금을 가입하면 언제부터 이제 보통 받으시죠?
0: 연금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0: 보통 연금 개시 나이를 55세, 뭐 60세, 65세 등으로 본인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연자님이 38세 연금 가입을 해서 10년을 납입을 하고 65세 연금 받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된다.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1: 나중에 네. 언제 받을지를 미리 정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사연자님은 지금 30대 후반이에요. 38세니까. 근데 연금 개시한 그 준비하시는 시작이 절대 늦은 건 아니에요.
1: 30대니까. 네,
0: 저보다도 거의 많이 젊으세요. 네. 부럽네요. 일단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지금의 나이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 준비가 가능한 시점이다. 그래도 빨리 느끼셨다.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사연자님처럼 예를 들어서 뭐 30대로 가정을 한다면 뭐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만 꾸준히 준비를 하시더라도 노후에는 뭐 국민연금과 함께 생활병태 연금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의 그 친한 언니 지인도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 특히 혼자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 당연히 연금에 대한 준비 필수잖아요. 퇴직 후에 일을 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 이거 너무 최고잖아요.
1: 그렇죠.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달에 정말 느낀반데.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한 건 그러면 대체 얼마를 에? 노후에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딱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짜맞춰야 되는지 얼마가 필요할까요?
2: 전 사실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1: 아, 좀 많아 있었니긴 한데.
2: 그죠, 그죠. 예. 근데 저희가 그 여러 조사들을 보면 그 부부 기준 노후 생활비가 매월 250에서 300 정도 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통계 자료가 많습니다.
0: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서도 보면은요. 1인 기준 최소 생활비가 13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네. 이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을 한다면 네.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1: 근데 우리 사연자님은 이제 국민연금만 하나 딸랑 있는데 그게 78만 원이니까 부족하겠네요.
2: 맞아요.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사연자님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연금을 준비했을 때 그 10년 납입 후에 예상연금액이 월 76만 원 정도 예상액으로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2: 맞아요. 그리고 또한 그 연금을 준비하시다가 가령 뭐 연금을 받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없으셔야겠지만 유지기간 동안 그 금리 연동으로 운영되는 그런 뭐 납입보험료가 많은 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금액이 바로 사망 시 저희가 수익자에게 사망보험으로 지급이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연금도 보면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연금저축이라는 거 있던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0: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구조예요. 먼저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납입하는 중간에 세액공제를 혜택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납입해야 할 세금 구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네.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 최대 5.5%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연자님이 물으신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할 때는 세액 공제 혜택은 없어요. 네. 연금 보험은 근데 일정 기간 충족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세금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 그 세금 혜택을 그러니까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그런 차이인데 지금 받는 게 연금 저축인 거고 네. 나중에 받는 게 연금 보험인 거고 네. 그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담에서 그 연금 저축으로는 세액 공제를 받고요, 미리. 네. 그 연금 보험으로는 노후에 이제 비과세로 연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같이 준비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1: 같이.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며 함께 준비할 순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바로 좀 전에.
0: 답을 드렸나?
1: 예, 함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할 수 있다. 정답은 X. X. 디디디디디. 예. 예.
0: 네. 조금만 유심히 들었으면 답이 나왔죠.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현재의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미래의 비과세. 이런 연금 흐름이라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비하실수록 좋아요. 두 가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종류도 상관없고 개수도 상관없는 거죠?
0: 비가 한도는 있죠.
1: 아, 한도는 네. 있는데. 네. 예, 어쨌거나.

0: 뭐 개수는
1: 같이요.
0: 상관이 없습니다.
1: 같이 하셔도 된다. 예. 자, 오늘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채워갈지 알아봤습니다. 이 노후 준비는 정말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내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일 텐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금액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개인연금과 저축으로 차근차근 좀 채워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내가 몇 살부터 얼마가 필요한지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노후 재무설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무척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뭐 자외선 지수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고요. 더워서 직관적으로 선곡해 봤습니다. 생각하기가 싫죠, 이제. 직관적으로. 시스타, so cool. Are you ready?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 특별지, 지? 예,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3826번님, 저는 몇 년째 유지하던 암보험이 있었는데요. 3개월 전 실직한 뒤에 아이고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현재 계약이 실효된 상태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면 나중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활 과정에서 추가 검사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지 또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아이고 좀 마음이 절실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이건 조금 급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답변드리자면 지금 어떤 실효 상태인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 일단 첫 번째는 특별부활.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를 한 번 내지 않은 상태예요. 한 번 안 냈다. 예, 그 미납 상태이면 단순하게 콜센터 통해서 보험료 입금만 하시면 보상 가능하실 거예요.
0: 예. 그러면은 보험료를 뭐 한 달 미납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완전히 실효되기 전이라면 이 미납 보험료 납부하고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계약이 실효된 뒤에 좀 몇 달이 지났다. 이 경우에는 건강고지나 부활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씀.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실효합니다라는 통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통보가 뭐 등기 우편이라든지 전자 우편 통해서 우리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알려야 돼요. 네. 그 의무가 있는데 본인 계약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 의무는 보험사한테 있기 때문에 문서를 받지 않은 상태다. 네. 아직 나는 등기를 못 받았다. 이 상태라면 실효는 효과를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사에서. 이런 경우는 실효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납된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에는 보험금 수령 가능하시겠습니다.
0: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왜 우리 법원에서 뭐 이런 거 보냈을 때 일부러 안 받는 경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2: 보험도 똑같아요.
0: 아 그래요? 일부러 안 받으면 못 받았어요. 그러고 뭐가 이게
2: 좀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뭐 근데요. 근데 이제 우리 3826번님은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 실효 상태인 것도 알고 있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2: 맞습니다. 이미 그 여러 달 실효 상태에서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 청약은 신규 청약과 같은 과정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병력이나 그리고 추가 검사 소견을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뭐 부담보라든지 할증 등 면책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암보험의 경우는 저희가 가입을 하고 나면 9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이라는 감액 기간이 있는 상품이라면 부활 후에도 그 면책이라든지 감액 기간을 고스란히 되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효된 보험의 부활은 여러모로 좀 불리하다. 소비자들한테는 실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뭐 잠시 한 달 정도 못 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보장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실효 기간이나 부활 절차에 따라서 보장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건강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를 하셔야 되고 이 보험사의 심사 결과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826번님. 이해하셨죠?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3410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보험 가입한 날에 바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바로 청구한 게 나 암이에요. 이건 아닐까. 그거 보고 그런 건 이제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질문의 요지는 보험 가입한 날 병원 갔는데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첫째는 일단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 안 돼야 되고요.
0: 네.
1: 보험료 납입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은 전산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0: 아, 보험금
1: 네, 보험사 전산에서.
0: 네네.
1: 근데 병원에 내원

0: 시간도 우리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1: 아하.
0: 먼저 수납이 돼야 되겠죠.
1: 그쵸. 보험료를 먼저
0: 같은
1: 내야지.
0: 날이라면.
1: 예.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의 초진 차트 내용. 그러면 가입 전부터 질병이 있었는가? 그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초진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세 가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확인이 될것 같아요.
1: 네, 이세 가지에 뭐별 이상이 없다 하면은 바로 뭐 그날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지 위반 없고 보험료를 먼저 내고 병원에 갔느냐, 그리고 차트상에 보험 가입 전에 병력이 없었던 게 확인 가능하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2: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1: 네네.
2: 만약 잠시 후에 저랑 보험 가입 계약을 했어요.
1: 예.
2: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된 거예요.
1: 아이쿠야.
2: 그 전에 대장에 뭐 어떤 검사나 병력도 차트상에 문제가 없었다면
1: 네.
2: 그 용종 제거술도 받는 수술에 대해서 좀 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당연히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 상품마다 감액기간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어떤 진단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1: 아무튼 보험료는 먼저 내고 움직이셔라.
2: 그럼요.
1: 예. 그리고 역시 늘 강조하시는 고지사항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민원 만나봅니다. 7178번님. 예전에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 있는데 주위에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바꾸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변경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저는 승용차 자가용 운전자고요. 현재 보험은 21년도에 가입해둔 보험인데 보험료는 월 3만 7천 원 정도입니다. 라고. 제가 또 이제 여기서 주워들은 걸 바로 네. 운전자 보험은 만 원대가 적당하다거든요. 3만 7천 원이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0: 그렇죠. 예. 예, 정확한 건 우리 사연자분이 가지고 계신 증권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은 승용차 운전, 자가용 운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금액이고요. 근데 저희가 방송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목적별로 분리해 두는 걸 권장하거든요.
1: 목적별로.
0: 네,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뭐 도로교통법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갈아탄다, 우리가 바꾼다 이런 개념이 뭐 그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네. 필수 보험은 운전자 보험에 놔두시고 그 외에는 분리를 시켜두는 걸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죠.
1: 아, 필수 담보 이외에는 분리를 시키는 걸 권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뭐 필수 비용 담보 이런 건 뭐 어떤 게 있는데요?
2: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1: 네.
2: 그 운전자 보험에서 말하는 필수 비용 담보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 형사적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이 되었을 때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에요, 이게. 실제 사실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비용이기도 하죠.
1: 예. 네네.
0: 네, 뭐 두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예전에는 형사 합의금이라고 불렀거든요.
1: 네.
0: 근데 피해자가 사고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비용에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벌금 담보예요. 법원에서 확정 벌금형이 나오면 일정 금액까지 보장을 해 주는 항목인데 특히 우리 스쿨존 어린이 네. 보호구역에서는 벌금 규제가 강화가 되었잖아요. 이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1: 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담보까지 요거는 필수 담보로 이제 묶어주시면 좋은데 이 담보들의 한도는 얼마 정도로 좀 설정을 해둘까요?
2: 현재 판매 중인 상품 기준으로 해서 사실 가능하면 가장 크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 전까지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실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심급별로 500만 원. 그리고 또 일부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했었지만 변호사 선임 현물 급부 제공으로 지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상품 중에 최대 2억 정도로 설정 가능하시고요.
1: 예.
2: 그리고 세 번째 벌금 담보는 3천만 원으로 대부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다치는 부상 치료비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보통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올 건데
1: 네.
2: 그 14등급이 말 그대로 제일 작게 다친 거예요. 그 기준 제일 많이 설정될 수 있는 게 30만 원이고요. 그 물론 뭐 직업이라든지 뭐 위험도에 따라서 이 가입 한도는 뭐 1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설정해 두시는 게 요 우리 사연자님처럼 자가용 승용차 기준이라면 만 원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 들어가도.
1: 예, 7178번님은 보험료 좀 많은 게 맞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7178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 승용차 운전지라는 조건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외

0: 외에 이 지금 비용 담보 말고도 상해 담보라든지 다른 특약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이 담보들은 분리시켜주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혹시나 가입 당시에 우리 그 7278번님이 가입자 사고력이나 병력으로 인해서 상해보험을 다른 보험, 뭐 종합보험 같은데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면 얘기가 좀
1: 그쵸.
0: 달라져요. 그런 경우라면 종합보험에는 인수가 거절이 됐는데 운전자 보험은 고지사항 자체가 조금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직업이나 상황도 중요한 부분으로 좌우가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경우는 어떻게 뭐 유지를 할까요? 재가입을 할까요?
2: 딱한 가지로 사실 유지가 낫다, 뭐 재가입 낫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근데 아까 사연자님이 21년도 가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라면 저희가 도로교통법 중에 그 비탑승중 사고가 보험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경우는 당연히 현재 버전으로 새로 가입하시는 걸 당연히 권해드리고요.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에는 한도는 정해진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유리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에게 사실 어떤 게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 뭐 다만 그 현재 보험이 금액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실 이제 불필요한 담보들을 기존 보험에서 삭제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담보들만 보완해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제일 유리하실 것 같아요.
1: 분리를 해야 되군요.
0: 네. 단 가입 시에 각 보험사별로 최소 보험료라든지 필수 가입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다가 오히려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일이 전 보험사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좀 빠른 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 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보험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났을 때 형사비금, 벌금, 또 변호사 선임비용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해지하거나 오래됐다고 무조건 갈아타는 것보다는 지금 내 보험에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그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용 운전자라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대요. 상해 담보나 다른 특약이 많이 들어있다면 꼭 필요한 보장인지 따져보고 목적에 맞게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노래 한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얼리네요. 네가 참 좋아.

0: 주얼리에 니가 참 좋아 들으셨고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2242번님이 이제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 60세 남성입니다. 과거나 뭐 현재도 직업이 좀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도 들쭉날쭉했는데 저는 노후 준비 어찌해야 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이런
1: 소득이 좀 들쑥날쑥하시다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삼층 구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뭐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사실 소득이 중요한 건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은
0: 네.
1: 우선적인 게 국민연금이 되다 보니까
0: 예.
1: 그게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실 때 최대한 그거를 채워 넣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0: 아,
1: 생각을
0: 그러니까
1: 해요.
0: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실 때 일단
1: 네네네.
0: 국민연금 미뤄뒀던 것부터 계속 이렇게
1: 그렇죠. 그게 가장
0: 쌓아가시는,
1: 클 거예요. 그래도
0: 그게 가장
1: 도움 되실게.
0: 기본이라고
1: 네네.
0: 합니다. 2242번님. 자, 이어서, 잠깐만요. 저희가, 3993번님 거 볼게요. 저희 남편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져 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 의료보험에서 수술비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비 적용, 뭐 질병 수술이면 당연히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1: 과연 그럴까요?
0: 아, 그래요?
1: 오늘 사실 생각보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생각보다 좀 흔한 질병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수한 전립선 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이 돼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 뭐 수술하는 빈도가 많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뭐 요로 감염이라든지 혈뇨, 뭐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에 또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저희가 경료도 절제술이라든가 아니면 워터젯 로봇 수술, 이름 어렵죠. 홀랩 수술, 그리고 유로리프트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0: 네, 뭐 하나도 못 아는 수술은 전문가들이 아시는 건데, 하여튼 방법은 되게 다양하네요.
2: 네, 그중에서도 이 문제가 되는 게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술이 문제가 되는 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용 대상이 일치하는 환자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 미달되는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겠다. 예,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그러니까는 3993번님 남편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술
1: 맞아요.
0: 방법으로 수술 받느냐에 따라서
1: 네.
0: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유로리프트라는 전립선 결찰술 이거는 약간 물음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2: 네, 이 수술로 실손 의료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그러니까 질병 코드 N40으로 진단 나와야 되고요,
0: 질병
2: 일단.
0: 코드가.
2: 네,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IPSS 검사에서 8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립선 용종 100cc 미만일 때, 용적 너무 커도 하면 안 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100cc 미만일 때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전에 해당 사항을 무시하고 부지급되는 보험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께서 유로리프트 수술을 시행하게 되신다면 내가 이게 사용 대상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다 보장을 받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유로리프트처럼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술은 뭐 진단명이라든가 검사 결과나 수술 대상 요건 이런 게 나랑 이제 맞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앞두고 계시다면 병원에서 내 상태가 수술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보험사에도 예상 보장 여부를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도구자 보내주시고요. 0211번님, 저는 5년 전에 크게 다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새로 들려고 그쪽 다리 전체를 부담보 잡더라고요. 아, 그럼 앞으로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그 무릎을 또 다쳐도 이렇게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라는
1: 제가
0: 질문이죠.
1: 사실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 부담보라는 게뭐 정기간 부담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간을 정하는 뭐 5년 부담보, 3년 부담보 기간이 있을까요? 일단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그리고 사실 뭐 부담보 잡혔다고 해서 쭉 계속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질병이냐 상해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질병으로 들어갈 거예요. 십자인대 수술을 이제
0: 네.
1: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부담보로 잡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부담보고 잡힐 수는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고객이 갑자기 뭐 골절 수술 당했다. 교통사고라든가 상해로. 그런 경우에는 또 상해 담보수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못 받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2: 일단 그리고 지금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면 무조건 뭐 부담보가 있는 일반 보험으로 알아보시는 것보다 간편보험이 보험사에 따라서는 또 저렴하게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간편보험 지금 당장의 부담보 없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1년, 1년 지나서 사고력이 없다면 조금 더 할인이 되는 보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하게 조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0: 네. 가장 저한테 유리한 걸 좀 찾아주세요 하시면 또 찾아드립니다. 전문가들이. 예. 4420번님 34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고 약을 2주치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정신과 기록 남으면 나중에 실비나 암보험 절대 못 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짜인가요?
2: 아, 어느 시대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0: 친구가 오래 사셨나
2: 오래 사셨나 봐요.
0: 네, 옛날에 있으신 친구인가 봐요.
2: 옛날에만 보험을 드셨나 봐요.
0: 네.
2: 이제 요즘에는 뭐 절대 못 든다 이런 거 경우 없고요. 암을 걸렸어도 이제 일정 기간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간편보험이 엄청 많은데 현재 복용 중인가 이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0: 네.
2: 언제부터 복용을 하셨나. 그러면 복용 기간이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험사에서 심사를 한 후에 실손이나 암보험은 당연히 가능하시고 지금 당장에 이제 보험을 암보험 같은 게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조금 할증이 받더라도 다른 간편보험의 상품들은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신과 그 처방약을 먹고 있으면 조금 불리한 건 있긴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실손. 지금 당장에 먹고 있다면 실손 같은 경우는 심사해서 약 복용하면은 당연히 제외는 되겠죠.
0: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편보험이
2: 있습니다.
0: 수많은 종류의 간편보험이 있다. 예. 4420번님, 그거는 그 친구분의 말씀은 딱 아니, 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5942번님, 45세 직장인이고요. 건강검진 뇌 MRI에서 뇌동맥류 의심소견이 나왔어요. 당장 수술할 건 아니고 지켜보자는데 제 보험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거든요. 수술 안 하고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1: 이게 수술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진단금은. 수술비는 말 그대로 수술비 보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0: 예.
1: 진단자금은 요
0: 진단이 나오는.
1: 관련된 진단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심소견이잖아요. 그죠?
0: 아하,
1: 확정소견이 그러네. 아니기 때문에
0: 예, 의심소견이네요.
1: 의심소견으로는 지급이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MRI 검사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확진소견이 나왔다. 어떤 질병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고객 보험에 그 질병 코드 포함된 거에서는 지급이 당연히 됩니다.
0: 아까 의심 소견 당시에는 질병 코드가 발급이 안 되는군요.
1: 안 되죠.
0: 네. 확정 진단이
2: 그렇죠.
0: 나와야
2: 일단은 뇌동맥류라면 I67이나 I60 그 정도가 일단은 진단에 명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 검사 의학 자료가 확진 진단으로 나와야지 진단금이 나오는 거죠.
0: 네, 이렇게 질병 코드를 받으셔야지 뭐 수술은 안 하시더라도 진단비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의심 소견 갖고는 안 된다는 거 5942번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팀장님이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라. 원포인트 하나를 짚어주세요.
2: 오늘 우리 연금 얘기했잖아요.
0: 네.
2: 아까 좀 제목이.

0: 저는 아까 계속 떠오르는데 결혼은 선택이지만 노후 준비는 필수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저도 같은 라인인데요. 말 그대로 아까 사연자님 분뭐 60대신데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하시잖아요. 사실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20대 젊으신 분들은 사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좀 관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늦추시지 마시고 단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나중에.
2: 예, 정말 보험에서 시간은 돈입이다.
1: 맞아요.
2: 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께 그 말씀 나누면서 우리 홍하나 권미아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0427번님도 인사 주고 계시는데 6085번님 비롯해서 저희 그 TBS가 비상방송 체제라 지금 머니특별실을 아나운서들이 한 날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저는 일단 오늘까지 인사를 드릴 거고요. 7월에는 우리 머니특별실의 원조 안방마님이죠. 강지연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하루빨리 TBS 정상화가 돼서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잔나비의 행운을 빌어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고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니 되도록 야외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 하천변 산책로와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 등에는 접근하지 말아주시고요. 빗길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특히 노약자분들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 잘하는 사람이 되거라.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애가 누군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은 뭘 보고 어떤 걸 관찰하고 살아오셨는가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앞만 보고 살아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관찰의 전제 조건은 바로 애정이죠. 새 달에는 꽃도 나무도 사람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잘 살피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입니다.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0: 취약.
1: 아, 갈매가 끼룩끼룩하네요. 윤수일입니다. 아름다워.

네, 윤세의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제가 허리케인 라디오 이거 시작한 지가 올해로 10월달 되면, 뭐 그때까지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 9년이 되는 때인데, 윤수일 씨는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못 뵀어요. 스튜디오에서. 근데, 파블로 PD가 어떻게 이 곤궁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윤수일 씨를 섭외를 했더라고요. 언제 나온다고? 아, 7월 8일?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윤수일 씨가 나오는구나. 사인도 좀한장 받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제주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선발대에서 제외해서 홍명보 전 감독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축구협회는 32강 진출 여부를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대규모 항공편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쪼개기 귀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후임, 전에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참 말이 많았었는데 이걸 둘러싸고 경찰 수사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두고두고 있다가 묵히고 있다. 이제서야 적극 수사 방침을 밝힌다는 거죠. 축구협회가 연간 예산이 1300에서 1500. 와, 되게 많네요. 1300에서 1500. 근데 이 중에 20%가 무슨 돈이냐? 공적 재원이랍니다. 300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축구협회 연간 예산 1500억이다 치고, 그중에 300억이 20%인데 그게 우리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붉은 악마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지켜봐야죠. 오늘 국무회의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될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가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 생각한다. 제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는 자살자 감소다. 올 연초 통계부터 보면 월간 수백 명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건 총리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이 많죠. 왜 호남에만 보내냐, 그거를.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이번에 서해에 투여하는 거는 그야말로 조족지열이다. 새 발에 피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만큼 서남권에는 정부로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조족지열에 투자밖에 안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에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서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 이런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요 얘기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옛날 TBC, 그죠? 동양방송? 그 폐국되고서 이제 KBS가 된 TBC 거기에 그 유명한 앵커가 계셨죠. 봉두환 선생이라고. 이분 앵커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요 관련한 그 얘기가 있다. 딱 떠오르네요. 자기가 이제 그날 장모님이 전준가에서 이제 올라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밤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모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일찍 오셨어야지 그랬더니 아니 여보게 사고가 나가지고 왕복 2차선이라서 그렇게 차가 통제가 돼가지고 말이야 길이 좁아가지고 이제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책에서 적기를 다음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왜 경상도에는 길을 뻥뻥 뚫어주고 전라도에는 왜 길도 안 뚫어줍냐? 아, 길도 안 뚫어줍니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 선고받고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에 복역해온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하대요. 그동안 사진 바꾸려고 그러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사진 변경이 가능하다. 참고하시고요. 8052 청취자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찐팬 272번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방금 전까지 손석기 형님의 MBC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졸려서 죽는 줄, 크크. 역시 사람 냄새 나는 190님이 최고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손석희 씨가 어제부터 12시 프로그램, MBC 라디오 진행을 하죠.

아이, 손석희 시장은 신뢰받는 언론이 1위를 오래 하신 분인데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 잘하실 거예요. 예. 어쨌든 뭐 MBC 이제 선배님이셨고, 예. 8052님, 예,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4636님께서 간만에 문자와 함께 신청곡을 보내주셨네. 안녕하세요. 6월에는 뽕나무에 달려있는 오디가 햇살을 머금고 꽉 찬 단맛을 내주었고, 7월에는 청포도가 상큼한 단맛을 내주겠네요. TBS 응원합니다. 강하늘에 사랑하는 마음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강하늘의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네, 강하늘의 사랑하는 마음 듣고 왔습니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돈가스 PD가 오늘은 시사상식 퀴즈를 올려놨네요. 오늘부터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증에 이것을 온라인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서 방문해가지고 운전면허증에 이거를 변경해야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사진, 2번 나이. 야, 이 나이 좀 바꾸면 좋겠다, 이거. 아, 벌써 6월 30날, 2026년이 반이 훌쩍 갔네요. 이제 7, 8, 9, 10, 11, 12, 딱 6달 남았네, 또. 자, 온라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에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1번 사진, 2번 나이. 모르시면 몇 번?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적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26가지 나눈 선물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 적으시고, 누구하고 이 나눈 선물을 할 것인지 세 번째 적으시고, 하나, 둘, 세 가지 적어서 샵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퀴즈는 내드렸고, 26

6가지 나눔 선물 읽어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세요. 시작합니다.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집에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스크린 골프에서 브라보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메기 매운탕 2인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둠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둠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의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참 읽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스팸으로 의심됨 이런 발신 전화가 와서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하나 적으시고 누구와 이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에 요거를 그냥 경찰서 안 가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바꿔준대요. 뭐가 바꿔질까요? 1번 사진, 2번 나이. 모르시겠으면 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나눔 선물 26개 중에 하나 읽어드린 것 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와 이거를 같이 하겠다. 1, 2, 3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9077번님이 최일구 아저씨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나서 출석합니다. 핑클의 나우를 신청합니다. 나우 지금 NOW 핑클. 핑클이 그 이효리 씨 나오는데 거기죠? 이 정도면 아저씨 아니지 나 그지? 자, 핑클이 부릅니다. 나우.

0: 핑클의 Now. 아,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 발표합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이죠. 가스 PD가 낸 퀴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이 요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요게 뭘까요가 가스 PD가 출제한 시사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은 1번 사진입니다. 네. 나이 좀 바꿔줄 수는 없나. 아,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 나이 좀 바꿔주세요. 10년만 절게. 예.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뭐죠? 잠깐만요. 월드컵 얘기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YTN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모로코가 네덜란드를 연장 전후반까지도 끝내 승부를 못 봐가지고 승부차기 했는데 모로코가 올라갔다네요. 호야, 네덜란드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경기는 저도 그 페널티킥 하는 걸 봤는데 남미 강호 파라과이하고요, 예, 독일 있죠, 했어요. 여기도 승부차기를 했는데 독일이 졌어요. 파라과이 그 골키퍼 대단하더라고요. 신장 한 2m 되는 친구가. 호호,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가슴팍에 보면 독일 축구대표들 별 4개 달고 있어요.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나라인데 파라과이한테 오늘 페널티킥 승부차기라서 떨어졌고 대이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새벽에 2시부터 했었던 일본 대 브라질. 저는 잠깐 일어났다가 아, 역사적인 경기라 잠깐이라도 좀 보다 자야겠다 해서 잠깐을 봤었는데 후반전에 봤는데 어떻게 된 게 1대1이더라고요. 브라질하고 일본이. 오. 나중에 보니까 전반에 일본이 먼저 선취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브라질이 가까스로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 후반 연장 시간에 추가 시간에 브라질이 극적으로 극장골을 넣어가지고 2대1 일본한테 브라질이 역전승을 한 겁니다. 자. 아, 참 경쟁국이면서도 예, 항상 속으로는 맨날 일본 졌으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사실 속으로는 은근히 좀 응원했어요. 아, 브라질 축구 강국이라 해서 오만한데 이 동양에 예, 일본이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건 그렇고 참 오늘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귀국 일진이 뭐 나눠 들어오기로 해서 왔답니다만은 일본은 벌써 뛰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공이 한번 적진으로 날아가면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전 선수가 그냥 공격 앞으로. 육탄 공격이죠. 육탄 공격. 우리는 뭐예요. 누가 하나 공 찾으면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잘해야.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월드컵 내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나눔 선물 퀴즈 정답은 1번 사진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4991번님. 1번 사진이에요. 2번 받고 싶은 거는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예요. 세 번째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제 남편과 함께 코다리 명가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네. 알뜰살뜰 챙겨주신 아내분. 네. 대단하십니다. 4991번님 아내분한테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남편분 모시고 가서 좋은 점심 하시기 바라고요. 3184번님 정답 1번이고요. 인천 서구의 백암순대 받고 싶어요. 왜냐? 요즘 너무 자주 싸웠던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도란도란 사이좋게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일단 3184님께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인근에 백암 장수순대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고요. 가서 두 분이 데이트 잘 하시고 가스 PD가 3184님 네, 여자친구분이시겠죠? 여성 청취자 연결했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목소리가 너무 앳대요. 네.
1: 아, 네.
0: 어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아, 저 올해 34살입니다.
0: 34살.
1: 네.
0: 34살. 좋아요. 아이고, 왜 남자친구가 왜 싸웠어, 그래?
1: 아, 남자친구랑 원래 좀 초닥초닥 하는데.
0: 아, 그건 누구나, 에. 그래, 그거는. 근데.
1: 에. 아, 예,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게 표현이 잘 안 나와가지고.
0: 잘한.
1: 예.
0: 아, 남친이?
1: 네, 네.
0: 남친이 좀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1: 네.
0: 표현을 안 하고 있다?
1: 네, 제가 그래? 이렇게 귀여운데.
0: 그렇지.
1: 네.
0: 그 한번 대화를 해봐.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불평을 토로했어요?
1: 아니, 그, 이렇게 말을 조금 예쁘게 하면 나도 잘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말을 너무 밉게 했나. 왜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 아, 그러냐 하고 이제 좀 더 화내다가 풀어줬어요.
0: 나 풀어지긴 풀어졌고.
1: 네네네.
0: 말을 좀 무뚝뚝하게 한다는 게 남자들이 말이죠. 이
1: 네.
0: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그걸 여성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
1: 아, 그러니까요.
0: 네.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 어떤 거? 아주 작은 거겠지만. 내 마음을 이해 못 해 주고 그런 거. 최근에.
1: 약간 옛날에는 귀엽다, 예쁘다, 막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저희가 200일 조금 넘게 사귀었거든요.
0: 200일?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표현이 옛날보다 좀 줄어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속상해서.
0: 아, 그거 어떡해. 네. 아유, 참. 그 네. 제가 아는 그 뭐 의학상식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 남자들은요.
1: 네.
0: 여자들을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1: 네.
0: 호르몬이 엄청 발산이 된대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데. 근데
1: 네.
0: 그 도파민이 죽을 때까지 그게 나오는 게 아니래.
1: 그럼 어떡해요?
0: 3년만 지나면 다 고갈된대.
1: 그럼 3년 후에는 제가 강제를 주입해야 되나요? 어떡해.
0: 야, 그거, 야, 청취자님,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요새 뭐, 의학 기술이 워낙 발전했는데, 그 도파민 호르몬을 주입하는 그런 건 없나? 그럼 부싸움이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1: 아, 그러니까요.
0: 아이고, 재밌으죠. 어디, 동네는 어디예요, 참? 인천 서구에요?
1: 아, 예, 인천 저는 영서구인데, 남자친구가 서구 쪽에 살고요.
0: 아, 잘 됐네.
1: 네. 그
0: 두 분이 다 순대를 좋아하셔?
1: 네, 순대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해요.
0: 우리 저 여성 청취자님은?
1: 저도 좋아는 하는데 남자친구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0: 아, 이게 도파민이 이게 저 여친한테서 더 나오네 이제. 네. 아니 그렇게 뭐 별로 무뚝뚝해서 싫다며요?
1: 아니 근데 또 보면 잘생겼고 너무 귀엽고.
0: 잘생기고 귀엽고.
1: 네.
0: 그래서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무뚝뚝해도?
1: 네, 자꾸 용서가 돼요.
0: 아, 저런. 남자가 도파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 여친이 도파민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1: 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0: 거봐, 뭘 모르겠는 걸 딱 보니까. 우리 여친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 네. 아이,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거지. 이미 서로 네, 이렇게 도닥.

0: 추덕거리더라도 예, 잘 맞춰서 가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1: 네.
0: 예. 그 결혼은 약속한 사이고요?
1: 약속을 일단 했는데, 저도 이제 막 준비할 게 있고, 남자친구도 이제 인천 쪽으로 이직을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정확하게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0: 이제 하기로 한 건데.
1: 네네. 그래서
0: 예.
1: 지금도 남자친구 보러 진천 가다가, 택시에서 그 라디오 듣고 제가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0: 지금 택시 안에서 저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기사님이 듣고 계세요.
0: 와, 기사님도 듣고 계시고?
1: 네.
0: 아니, 이게 사적인 대화인데. 아, 또 기사님이 듣고 있으면 좀 창피하겠네.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1: 충북 진천이요.
0: 아, 그러니까 신랑이 저 진천 사람이구나.
1: 네.
0: 하긴 또 그, 또, 저, 하필 또 충청도 저 신랑이네. 예?
1: 충청도 사람 좋은 것 같아요.
0: 아, 충청도 구수하고 좋죠. 자,
1: 네.
0: 제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1: 아, 저 아까 성함 한번 들었는데.
2: 최일구.
1: 최, 예? 최일구 님이요. 아니에요?
0: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요?
1: 죄송해요. 잘
0: 저
1: 모르겠고.
0: 아저씨한테 물어봐. 아저씨한테 물어봐.
1: 아나운서 님이래요.
0: 맞아요.
1: 어쩐지 진행을 되게 좋게 잘하시더라고요.
0: 우리 저 청취자, 예? 기사님이 뭐래?
1: 기사님 뭐라고요?
2: 동갑이라고.
1: 동갑, 기사님하고 동갑이신데, 이거 기사님이 자주 들으시나
0: 아유,
1: 봐요.
0: 고마워요, 기사님.
2: 네.
0: 아이고, 우리 저 갑장이요?
2: 네, 쥐띠요.
0: 오, 쥐띠요? 나도 쥐띠잖아.
2: 네, 들어, 이거.
0: 아이, 고맙네. 아이. 아, 근데요, 어디서 태워가지고 진천까지 가는 거요?
2: 일산 남동공단.
0: 일산?
2: 아, 네, 인천.
0: 인천 남동공단에서 충청도 진천까지 가요? 그 택시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2: 한 11만 원 정도 나올 것
0: 11만 원. 청취자님.
1: 남자친구를 위해서는,
0: 아니, 그 무슨, 저, 차 없어요?
1: 차 없어요.
0: 아니, 그러면은, 저, 뭐,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은 안 했어요?
1: 아, 근데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보고
0: 잘한, 잘한.
1: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0: 도파민이 지금 팡팡 터지네, 우리 청취자가.
1: 네.
0: 아이고, 너희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참. 저기요, 또 이런 의학 상식인데
1: 네.
0: 아저씨가 하나만 제보를 하나 해드리면 정보를 알려드릴게. 연애 정보.
1: 네네.
0: 남자들은요, 이런 게
1: 네.
0: 있어. 어? 저 자기가 이제 여친이 있잖아요. 어? 자기가
1: 네.
0: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그 남친한테 이렇게 좋아해주고 말이지. 그래주면 물론 여성도
1: 네.
0: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좋아한다. 그 오묘 같은 것도 아마 지금 택시 타고 진천 가는 거 알고 있어요, 남친이?
1: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처음에 남자친구 오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0: 응.
1: 근데 남자친구가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0: 잘하잖아. 아, 근데 평일날인데 어디, 거기서 뭐 1박을 하는 거예요, 같이?
1: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날에 넘어올 거예요,
0: 아,
1: 다시.
0: 오늘 하루
1: 출근해야
0: 저,
1: 돼서.
0: 오늘 하루 남친하고 같이 있고,
1: 네.
0: 이제 내일 출근하고,
1: 네네.
0: 이야, 정말 행복하시네. 남친한테
1: 네.
0: 한마디 해봐요. 시작.
1: 성훈아,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한데,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잘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0: 아니, 남친이 연상이에요, 연하예요?
1: 연상이에요.
0: 남친은 몇살 위?
1: 35살이요.
0: 한살 차이구나. 예,
1: 네네.
0: 알겠어요. 아주 알콩달콩, 예, 좋은 예쁜 사랑하는 게 아저씨 눈에도 보이네.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저기 그 우리 갑장 아저씨, 예, 운행 잘하시고요.
2: 고맙습니다.
0: 아, 예, 화이팅입니다.
2: 네.
0: 저기 우리 청취자님 노래 듣고 싶은 거좀 얘기해. 아저씨가 저 PD한테 틀어달라고 그럴게.
1: 저그 옛날 노래 중에서는
0: 예.
1: 칵테일 사랑 좋아해요.
0: 막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네,
0: 가사가 안
1: 맞아요.
0: 나와. 해봐요.
1: 에?
0: 그 노래 한번
1: 글쎄요.
0: 해보셔.
1: 저 노래 또 너무 잘하는데.
0: 해봐요, 빨리.

0: 칵테일 사랑. 우리가 틀어줄게. 시작. 노래 한번 해봐. 아, 시작.
1: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0: 아싸. 좋습니다. 네. 아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1: 아, 네네네. 네.
0: 자, 진천까지 잘 다녀오세요.
1: 네. 우리 저 택시
0: 갑장 기사님도 행복하시고요. 네.
2: 네. 고맙습니다. 네.
0: 그래요. 아이고, 네.
1: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하시고요. 마루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옵니다.

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 조금 전에 이 노래 신청한 청취자님의 인터뷰를 듣고 처복마님께서 이렇게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그 청취자분 목소리가 밝아서 듣는 제가 다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정말 상큼하고요. 네, 제 딸보다도 어린 친구인데. 야, 아주 아주 아름다운 사랑 갖고 가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목소리도 아주 좋았다고. 지금 듣고 있죠, 지금? 네, 하여튼 잘 다녀오세요, 진천에. 네. 자, 이제 다른 나눔 선물 당첨자님 소개합니다. 3501번님이에요. 지난주에 김만희 떡볶이 사장님 집에 다녀왔습니다. 떡볶이 2인분을 주문했는데 4인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하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사장님, 정말 인심.

후한 게새 테이블에 손님들이 더 오셨는데 오시는 손님들마다 마구 퍼주더라고요. 특히 아는 지인이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며 토마토 즙도 무료로 나눠주고 아 정말 좋은 분이란 걸 느꼈어요. 가기 전에는 떡볶이 집에 가기 전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분 정말 떡볶이 명인이더라고요. 명인. 2011년도부터 온갖 방송에 다 나오셨어요. 전국 떡볶이 순례 투어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단연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청취자분들, 우리 김만희 사장님 돈줄 내러 꼭좀 들러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네, 나눔후기를 아주 에세이식으로 잘 써주셨네요. 예. 김만희 떡볶이 사장 여기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예. 참. 사실 장사도 별로 안 되고 그런다는데 이분이 워낙 이 천성이 고우신 분 같더라고요. 아내분하고 둘이 땀삘삘 흘려가면서 뭐 남는 것도 별로 없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퍼주는 게 좋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나눔 후기 들었고요. 2395 청취자님 당첨됐어요. 최 선생의 은덕에 많은 의욕이 생깁니다. 최 선생인지 저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일산의 한과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치아가 안 좋은 요양원에 있는 엄마하고 함께 먹을까 합니다. 2395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착하면 이게 한과라 좀 약간 딱딱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드님께서 적당히 이렇게 좀 물렁물렁해서 어머니한테 드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7010번님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입니다. 작년에 조카 취업하고 독립한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그 조카가 올해 취업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세월이 그렇게 빠르군요. 그 조카하고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월곡동 떡볶이 세트 받고 싶습니다. 이제 광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TBS 지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010번님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을 보내드릴게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요. 광고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TBS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TBS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건데 네, 사실 요새 요 옆에 그 JTBC도 지금 뭐 회생 신청했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레거시 언론들 방송 이 광고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광고는 뭐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만 사실 또 광고주 모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7620번님이에요. 당첨됐어요. 네, 정답은 사진이고요. 1번 사진이고요. 집사람이 20년 동안 단체급식 조리사로 다니다가 5월 31일자로 퇴직했어요. 그래서 남양주 한음골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외식하고 싶어요. 하루빨리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신청곡 있어요. 또 남진의 뽀뽀 노래 틀어주세요. 네, 남진의 뽀뽀라는 노래 있어요? 파블로. 아, 있어? 오. 자, 그러면 7620번님께 남양주 한음골,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입니다. 가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7620번님의, 저는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은데, 남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뽀뽀. 어떻게 뽀뽀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단한 번의 뽀뽀로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런 노래군요. 남진의 뽀뽀. 아, 이 형님도 이런 노래를 또 언제 만들었대요? 아, 참 재밌네요. 청취자들이 더 잘하셔, PD보다. 아, 역시. 자, 이번에는 6129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사진이고요. 저는 만두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일주일 동안 출장 간딸 대신에 손녀를 등하원 시켰고 살림까지 했고 직장 생활까지 했는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위에게 보내주고 싶어서요. 우리 사위가 만두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장모님이 사위를 위해서 만두를 신청하셨습니다. 6129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온 가족이 모두 잘 드시고요. 3272번님 당첨됐어요. 1번,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방학 중인 손녀들과 같이 하고 싶은데 뭐냐면요. 3번, 양곱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3272번님한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1번님 당첨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저는 김치용 사각항아리를 받고 싶어요. 왜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아내에게 당아리, 김치 항아리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네. 요 당아리, 항아리 도착하면은 안에 김치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전체에 김치 냄새가 퍼지질 않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2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요. 3부로 넘어갈 건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뭐 하는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가 인간이야! 예, 그죠? 대신 화내주는 남자, 최국 씨, 오늘 나오는 날이죠. 자, 화나고, 짜증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공중도덕도 안 지키는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슬슬 문자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최국 씨가 화낼 수 있게끔. 네.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고의 코너였죠. 코너고요.

남할 거예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 2부 끝곡은 유미리의 노래 듣겠습니다. 꿀맛 같은 사랑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아유, 더워.
1: 너무
2: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에어컨 사용량도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에 환기창은 열어두어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두지 않도록 하시고요.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능해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 습도는 4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5584님의 신청곡이네요. 진심원입니다.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진심원 씨, 스튜디오에서 본 지 꽤 오래됐네. 저, 빠블로, 저, 진심원 씨 한번 나오라고 해봐요. 예. 자, 나눔 선물 당첨자입니다. 0755번님이에요. 허리케인 파이팅이에요. 저는 선크림 받고 싶고요. 하루 종일 햇빛 보고 일하는 직종이라서 꼭 필요합니다. 네, 0755님. 현장에서 햇빛 많이 쏘이시면서 일하시나 봐요. 보내드립니다. 0755님한테 일산 마디역의 오케임스 피부과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잘 바르세요. 자, 잠시 후에 네가 인간이야! 예, 참교육의 달인이죠. 개그맨 최국 씨 나옵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화나는 일 미리미리 문자 써서 보내주세요. 최국 씨 화낼 수 있게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자, 가요계 복덩이죠. 이재령 씨가 부릅니다. 굴러 굴러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삼단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서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어서 오시고.
2: 예. 맞습니다.
0: 어.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푹푹 숙이고 그래. 아, 피곤한 일 있어요?
2: 더워서요. 더워서.
0: 더워서?
2: 네. 아, 아무것도 하기 싫으네. 큰일 났네.
0: 벌써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2월 아, 30일인데.
2: 아, 그러네요. 진짜. 뭐, 올해는 뭐 장마도 뭐 늦게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내일부터 온대. 내일부터.
2: 아, 내일이? 어. 아, 7월부터?
0: 어.
2: 7월이구나 내일이.
0: 그렇지.
2: 벌써 7월이에요?
0: 어.
2: 아, 시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가?
0: 반이 휙 갔어.
2: 그러니까 벌써.
0: 뭐 했어 우리 반년
2: 어,
0: 동안?
2: 오늘 뭐 했어 여기. 언제 잘 되나 정상화 되나 그 얘기하고 있어.
0: 축구 좀 봐요 요새 새벽에? 축구.
2: 월드컵.
0: 월드컵.
2: 아니요 저는 안 봅니다.
0: 안 봐?
2: 네, 그냥 뭐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이라이트 그거 아, 3분짜리 있잖아요. 네,
0: 그런 걸로.
2: 네, 그거 보죠 뭐. 월 새벽까지 뭐 일어나서 그걸 뭘 봐. 보세요 형님은?
0: 그럼 보는 나는 바보냐 그러면?
2: 아니 그게 아니라
0: 네?
2: 아니
0: 나 끝까지는 안 보지
2: 나는 졸려서. 그렇다고
0: 졸려서 어, 끝까지는 안 보고
2: 축구 얘기하지 마요 아, 또,
0: 그래 알았어 또, 알았어
2: 난리 났어 지금
0: 알았어 어.
2: 들어오셨대 한국에?
0: 새벽 3시에 왔대잖아 뉴스도 안 보냐?
2: 아, 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0: 야 새벽 3시에 왔다고 그랬어
2: 아 진짜 네. 아, 어떡해 아유 나 참 진짜 큰일났다
0: 자 이제 슬슬 여기 이제 이거 좀 이거 읽어 이거.
1: 네, 장사가 안 돼서 너무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니까요. 돈 떼인 분들, 예.
0: 돈 떼인 분 찾아주는 거야?
1: 아니, 돈 떼인 분들 대신 제가 네. 화를 내드리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다 풀어드릴 테니까.
0: 네.
1: 예, 선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 있어요?
0: 있어요.
1: 예, 이때, 이때, 이때.
0: 예, 이제 남았어 아직?
1: 네, 선물 많이 남았으니까요. 샵 0951, 샵 0951. 예, 자그마치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예? 예, 50원 없으면 문자 못 보내는 거예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라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0: 힘 없다 그러더니 뭐 좋은데. 뭐. 예지 아빠 청취자가
1: 네.
0: 전 국민의 행복보호국 조사관 최국 사이다 참교육을 기대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지 아빠님은 근데 뭐 계속 이거 매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 뭐 자영업 하시나? 자영업?
0: 예지 아빠님 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1: 아니, 주부예요,
0: 최고의
1: 주부?
0: 코너야 최고의 코너.
1: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들으시지? 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0: 예지 아빠님.
1: 네, 예지 아빠.
0: 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 뭐 전업 주부예요?
0: 예지 아빠님이 아마 저 시내버스 저 기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 아 정말요? 네. 아 그럼 들으실 수 있겠구나.
0: 그러니까, 네. 네. 항상 들으시고 문자 보내시는 네. 거예요.
1: 와 그럼 근데 난 순간 지금 새삼스럽게 드는 생각이
0: 뭐.
1: 저, 제 목소리가, 지금 제 목소리가,
0: 어.
1: 버스에서 막 울려 퍼지고 있다.
0: 예.
1: 와, 그걸 예. 생각하니까,
0: 예.
1: 어, 갑자기, 하... 예.
0: 사명감 느끼지.
1: 감개무량하고, 뿌듯하네요. 예?
0: 사명감. 응?
1: 사명감까지는 아니고.
0: 아니, 사명감 느껴야지. 개그맨으로서.
1: 예. 아무튼 승객 여러분!
0: 그렇지.
1: 잘 듣고 계시죠?
0: 예.
1: 지금부터 좀 시끄러울 거예요!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 기사님한테, 아, 라디오 꺼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컨셉이니까, 이 프로그램 예. 컨셉이 화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문자도 보내, 예. 그래. 문자 그러니까, 좀 보내세요. 예. 문자 좀 보내세요.
1: 문자 보내세요, 문자! 문자, 화나는 거 지금 차밀려가지고 화딱지 나잖아요!
0: 그렇지, 그런 거.
1: 문자 보내세요, 문자!
0: 아, 좋아.
1: 지금 누가 지금 그 젊은 놈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지금 내가 앞에 딱 있는데 자리 양보 안 하고 있죠? 화나잖아! 그 문자 좀 보내주세요. 화내드릴 테니까.
0: 아니 자리 양보도 안 하고 서 있는데 문자를 어떻게 보내 버스 안에서 응?
1: 한 손으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딱 잡고 뭐 보내려면 왜 못 보내
0: 알았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4646님께서는 국희씨 전 국가대표 감독 혼 좀 내줘 홍씨 홍 감독 참격 좀 해보래
1: 예? 아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요 아 나 진짜 아이
0: 아주 PD가 매끄러서 써놨잖아, 저거. 저 써준 대로 해. 여기 내 써준 대로 해.
1: 이걸 진짜, 아니, 이게. 물론 뭐,
0: 없어?
1: 많은 분들이 되게 화가 나시기도 하겠지만.
0: 자신 없어 하지 말고.
1: 아, 이거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아, 저는 좀 그래요, 사실.

0: 아, 컨셉인데 뭘.
1: 뭐 본인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나는 오히려 아니 그러면 이거 옛날부터 지금 이렇게 될 거를 좀 전문가들이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미리부터 어떻게든 좀 계속 방법을 찾아봤어야지.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딨어요. 이제 와서. 그리고 홍명보 감독. 아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참. 아휴 아 이거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 예. 내가 화를 못 내겠어요. 진짜.
0: 못 낸대잖아. 이걸 왜 자꾸 화내게 하라고 그래. 이 무료로 와서 출연하는 개그맨 보고. 어? 참 쟤들은
1: 아, 좀 죄송스럽게.
0: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쟤들이.
1: 예? 예, 이거는 참 왜냐하면 내가 또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알았어, 개그 잘해가지고 내가
0: 청취하시는 분들도
1: 나는 뜨지도 못하고 진짜 홍명보 감독은 2002년에 아주 날리기라도 했지. 나는 그냥 무명이고 계속 이런 내가 누구한테 뭐 잘하니 못하니 한다는 게.
0: 여보세요. 대기 만성이라는 게 있잖아.
1: 뭐 언제까지 만성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갔는데 지금. 지금 뜨면 뭐해.
0: 자 됐어 여기까지 하고. 네. 3710님께서 시끄러워요. 허허허. 운전하면서 가끔 듣는데 그 사회자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예. 저 말씀하시나 봐. 저.
1: 최일구 몰라? 예. 최일구,
0: 사회자는 최일구고 제 옆에 최국이고요.
1: 최일구 대신에. 최일구 예. 최일구 최일구 동생은 최일팔? 맞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0: 동생 없어.
1: 아 아닌가?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성함이 그렇게 되잖아요. 형제가. 그죠?
0: 위에가 최일삼이지. 1319.
1: 아, 네, 그러니까. 1319야? 뭐 전화번호 같은데. 최일구! 최일구예요. 예, 네, 받아 적으세요.
0: 7182님, 날이 무척이나 더워요. 요즘 자동차 전용이든 일반 도로든 추월차로에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척 힘들군요. 혼 좀 내주세요. 최국 씨. 교통방송 응원합니다. 빠른 정상화를 기원하면서. 네. 그러니까 추월차로에는 사실 정속 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좀 아, 빨리. 빨리 가게 거기 추월차로 추월차로가 어딘지 몰라?
1: 추월차로 네.
0: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1: 추월하는 추월차로. 차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0: 그렇지.
1: 그런데
0: 네. 그 추월차로에 들어서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1: 네네네.
0: 근데 정속대로 정주 아~ 속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흐름이.
1: 아, 이렇게 복잡한 걸 또
0: 고르. 이런 거를 형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냐?
1: 아니 뭐 이렇게 사연이 이렇게 복잡해요.
0: 뭘 복잡해? 뭘 복잡해? 딱 보니까 그 얘긴데.
1: 그냥 다른 차로로 가요. 그냥 7182님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어? 그건 뭐 어떻게 해? 저희 뭐.
0: 그거 어디 추월을 어떻게 추월을 어? 못하잖아.
1: 추월하지 마. 그 10분 뭐 먼저 한다고 뭘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7182님. 네, 7182님.
0: 너 지금 청취자님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1: 아, 대신 저기 7182님
0: 공감을
1: 선물,
0: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1: 선물 드릴게요. 선물.
0: 선물?
1: 7182님 네, 네. 선물 드릴게요.
0: 무슨 선물 보내드려?
1: 아, 그 추월하지 말라고?
0: 응. 추월하지 말라고 네, 뭐 추월하지 말라고? 추월을 하고 싶은데 못한대. 그 얘기를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1: 네, 한우국밥 드시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0: 아, 네. 네. 하여튼 뭐
1: 한우국밥.
0: 한우국밥입니다. 그러면 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국밥 6인분 네. 7182번님한테 보내드릴게요.
1: 그리고 이제 문자 좀 쉬운 것 좀 보내주세요. 아 이런 거 어려워. 뭐 추월차로
0: 뭐 이런 거. 어려워. 아, 내가 읽으면서도 금방 이해하는데. 자 이번에는 9718번님이에요. 아파트 2층 사는데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서 담배를 피워갖고 네. 창문을 못 열겠어요. 금연 좀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적반하장으로 네. 먼저 화를 내서 무서워요.
1: 아, 나 정말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야, 방귀 뀐 놈이 승낸다니 좀 뭐하는 새끼야? 네, 어? 좋아. 거기 이거 원래 금연구역이잖아. 거기 금연구역 맞나?
0: 맞지.
1: 어, 담배 피면 어떻게 해? 사람들 아파트 이거 거기 다 수많은 우리 저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 아유, 그거 안 찔려? 어? 뒤통수 안 따가워?
0: 아니, 더군다나.
1: 피지 마!
0: 얘기해. 네.
1: 피지 마! 전자담배 피워, 전자담배. 전자담배 피면 되잖아!
0: 그것도 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1: 뭘 피면 안 돼? 뭐.
0: 아예 끊어!
1: 내 건강이야? 네 건강이지? 너 뭐 피든 말든 난 상관 안 하는데? 어? 전자담배 피든. 아무튼 연기 피우지 마! 연기 내뱉지 마! 연기 먹어!
0: 아파트 2층이니까
1: 예. 2층이면 얼마나 그 연기 올라오겠어? 2층이면
0: 1층에서 피니까 그대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1: 그대로 올라오잖아. 그대로 올라오잖아. 어? 피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 피는 사람은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 줄 알아? 똥 냄새나. 피지마.
0: 예, 좋습니다. 7185번님 여기는 안산인데요. 집 앞에 헌옷 수거함이 있는데 염치 없는 분들이 캐리어 가방

0: 대형 쿠션 등 수거 안 되는 물건을 자꾸 버려갖고 지저분해요. 혼 좀 내주세요.
1: 아, 거기다 왜 버리는 거야, 진짜로. 헌호 수거함이 뭐, 못 글자 못 읽어? 어? 헌호 수거함이라고 써있잖아. 헌호 수거함! 헌호만 내줘야. 그리고 딴 거를 왜 넣어, 거기다가! 네가 인간이야?
0: 야, 지금 어? 딴 거 좀 해, 인간이 말고.
1: 가방 대형, 아니, 가방이 거기 들어가나?
0: 가방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헌호 수감 옆에 세워놨다 그런 얘기겠지.
1: 가져가!
0: 딱 뭐 모르냐?
1: 가져가! 가져가! 밥 진짜 밥 숟가락 놓고 싶. 가져가! 아 하기 싫어. 더우니까 하기가 싫은데.
0: 야 바블로 좀 뭐. 써놔 몇 개. 저 최국이 좀 읽게.
1: 오늘따라 이렇게 뭐
0: 가만히 있어.
1: 멘트가 생각도 안 나.
0: 그러니까.
1: 미치겠어.
0: 아, 이런 PD들이 네. 좀 몇 마디 좀 써놔야 될 거 아니야.
1: 저분도 하기 싫은가 보죠.
0: 안 써놔.
1: 저분도.
0: 그냥 사연만 올려.
1: 왜, 뭐 오늘 주식 떨어졌어요?
0: 최국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1: 파블로 PD님, 오늘 주식 어떻게 됐나, 오늘은?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 주식하냐?
1: 아니. 네? 안 하는데, 저 그냥. 국민들에 대해 관심사니까.
0: 이어서 3082번님. 안녕하세요, 최국님. 최국님, 애 많이 쓰네요. 저는 아침마다 산을 다니는데요.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산에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혼내주세요.
1: 야, 이거 정말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이게
0: 해도 해도 끝이 없어.
1: 영원히 뭐 없어지질 않네 진짜. 아, 야, 왜 자꾸 이렇게 갖다 버려 진짜.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어? 쓰레기를 왜 아무 데나 버려? 어? 산, 네 산이라고 생각해봐. 네 거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되라 진짜. 어? 네가 인간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아주 그냥. 어? 버리지 마!
0: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지, 너.
1: 그 등산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0: 여보세요.
1: 얼마나 짜증나겠어.
0: 여보세요. 네? 형이 가르쳐준 아이디어 있잖아.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타고 화성으로 보낸다고 그래.
1: 너무 길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0: 그렇지. 아, 얼마나 너무, 참신하냐.
1: 너무 길어. 너무
0: 맨날 인간이야만 하고 있어.
1: 열받으면 확 그냥 저 홍명보 축구고실에 보내버릴 거야.
0: 그 좋아.
1: 아, 홍명보 감독 자, 죄송합니다.
0: 노래 예. 듣고 오겠습니다.
1: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참.
0: 바블로가
1: 본인 마음은 어떻겠어.
0: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 네. 한국발이님이. 그랬더니 딱 거기서 요거를 선곡을 했네. 신중현과 뮤직파워의 아름다운 강산. 이 선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1: 이거? 네.
0: 1차원적 선곡이지.
1: 이거 국민가요잖아. 국민가요.
0: 아니 그런데 지금 썼잖아. 문자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강산을 선곡했잖아.
1: 어우 기가 막힌 선곡인데요.
0: 아메바 선곡이라 그러는 거야 이런 거를.
1: 왜
0: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라고.
1: 아니요 전 너무 좋습니다.
0: 영감이 없잖아. 영감이.
1: 너무 좋아요. 노래 겁나 길어. 겁나 길어. 이거
0: 자
1: 노래.
0: 듣고 오겠습니다.
1: 8분짜리야 이거.
0: 쉬고 있으래. 8분짜리래.
1: 1절만 들어요.

0: 아름다운 강산 네. 듣고 왔습니다.
1: 어, 진짜 엄청 기네요, 노래.
0: 네. 8분이라고? 네. 아까 한 청취자가 네. 노래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 다 나가고
1: 있어요. 다 나갔어, 다 나갔어.
0: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유튜브에 동접자들이 100명이 넘었어. 그 전까지 한 50명이었거든. 최국이 나오니까 100명대를 넘기잖아.
1: 저 뭐 혹시 오류난 거 아니에요?
0: 어?
1: 오류난 거 아니야? 저 뭐.
0: 뭐?
1: 오류난 거 아니냐고, 오류.
0: 야, 아무리 그래도 유튜브가 오류를 내겠니. 아, 얘는. 그 칭찬해주면, 아, 형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1: 지금 뭐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 지금. 예? 네? 지금 여기저기 오류나고 뭐 지금 뭐 바꿔서 입력하고 난리 나는데 무슨 뭐. 저건 어떻게 믿어, 내가?
0: 알았고.
1: 근데 자. 계속 늘어나네. 기분은 좋습니다.
0: 좋지. 네, 네. 자, 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좀 전에 이 아름다운 강산 이 노래 있잖아요.
1: 네네.
0: 이 노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는 게
1: 네.
0: 제가 81년대에 이제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자. 군대를 가는데.
1: 81년도에?
0: 그렇지. 81년. 아직도 있지 않아. 군대 간 날짜는 다 기억하잖아, 남자들. 그러니까.
1: 형님은 그때.
0: 81년 6월 30. 어? 오늘이네?
1: 대박, 대박. 그러네, 진짜. 오늘 입대 기념일이네.
0: 81년 6월 30 오늘이네.
1: 진짜네.
0: 내가 정말 영장이 6월 30일 날 나왔거든.
1: 난 5월 2일.
0: 그치, 네. 다 기억하잖아. 나 6월 30일이야.
1: 남자들은 다 기억하네. 어.
0: 아니, 근데 오늘이네. 가만 있어봐.
1: 와, 진짜. 오, 야, 정말. 오늘 한잔해요.
0: 2026년 빼기 1981 해봐. 몇 년 나오나. 한번 빼봐. 난 계산 못하니까 2026 빼기 1981 해봐.
1: 34, 35.
0: 아무도 해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맞죠? 전화만 보고.
1: 계산도 오래 걸릴 정도로 뭐.
0: 반도라, 반도래.
1: 근데, 근데,
0: 아유.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집이 그때 살 때가 저 가련동 박석곡에 있는데 거기서 의정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간다고 1,000원, 2,000원 여기서 해가지고.
1: 306 가셨어요?
0: 102 보충대.
1: 아, 306.
0: 예. 102 보충대 거기 모여가지고 예. 2박 3일 생활하다가 네. 24단에는 양평, 응? 24단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훈련병 생활을 양평 가서 시작을 했잖아요.
1: 네네네.
0: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름다운 강산 이 노래를 가련동에서 택시를 타고 1,000원, 2,000원 돈이 지금 한 10,000원 이상 아마 그 의정부까지 갈 만한. 아니 그리고 내가 의정부를 어딘지 알아.
1: 그렇죠.
0: 아니 그러니까 그 택시밖에 탈 데가 없어.
1: 가련동 택시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이 노래다.
0: 택시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카세테이프에다 내가 이걸 녹음을 했어.
1: 아 진짜.
0: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님한테 아저씨 이거 계속 저 의정부 갈 때까지 틀어주세요.
1: 왜 그런 거야?
0: 아름다운 강 국토방위를 하러 가야 되잖아.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러.
1: 와 진짜 그래서 녹음해서 가신 거예요, 그걸?
0: 녹음해서
1: 틀어달라고?
0: 그거 저 8분짜리 저거 몇 번씩 틀었지 저거를.
1: 와, 진짜 대단.
0: 눈물이 쫙 나오고 말이야.
1: 대단하시다.
0: 머리는 다 박박 깎고 옛날에는 군대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머리 빡빡 깎고 다 갔거든.
1: 아, 옛날에 또 그랬구나.
0: 안 깎고 가면 그 보충대에서 혼난다 그래.
1: 이게 남자 이제 군대 가면서.
0: 자, 봤어봐. 3386. 저 PD들이 계산 안 해주니까 청취자가 계산해. 45년 됐대네.
1: 전 진짜 남자가 군대 가면서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산 노래를 녹음해서 들으면서 간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0: 아니, 나 진만해요.
1: 그 진짜 애국심 아닌가, 이거?
0: 애국심이지.
1: 찐 애국심이네. 아니, 와,
0: 나 보면 애국심처럼 생겼잖아.
1: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최애국으로 바꿔요.
0: 그렇지, 애국으로.
1: 예. 와, 45년 되셨고.
0: 야, 그러고 보니까 군대 간 생일날이네, 45년 생일.
1: 그러니까요.
0: 야, 벌써 45년이 흘렀단 얘기야?
1: 와, 대단하시다.
0: 미치겠네.
1: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있잖아요.
0: 술.
1: 아니 집도 나와.
0: 아 김광석 예. 이등병의 편지.
1: 그 노래만 겁나 듣다 갔는데 진짜.
0: 좋습니다. 자 노래 듣다가 옛날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218님의 화나는 문자 소개합니다. 제 와이프 좀 혼내주세요. 딸내미들한테는 고기 구워주고 나한테는요 나물 같은 거 쉬기 직전에 예? 그런 오래된 반찬을 청소기처럼 먹어 없애랍니다. 저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먹어도 탈이

0: 안 난대요.
1: 대박이다 진짜. 저 혹시 남편분 저기 뭐 혹시 뭐 바람피다 걸렸어요? 왜 그러시나? 아 사모님 너무하시네. 어? 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남편분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러고 같이 이제 지금 사시는 게 대단하네 진짜. 어 남편분. 어? 아니 뭐 남편이 무슨 뭐 소야? 뭘 이렇게 다 유통기한 지나고 다 뭐 없애버려. 뭐 하시지 이게? 아줌마! 남편이 다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사가고 진짜.
0: 소 말고, 말이야. 소 말고 저거 있어. 그 요새 그 음식 쓰레기 처리해주는 네. 그 그런 거 광고하잖아.
1: 그 뭐라 그러지 그거?
0: 내가 반찬 분쇄기야 그래. 아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야 그러니까.
1: 내가 반찬 음식물 그렇지. 분쇄기야?
0: 그렇지 그렇지.
1: 내 입에 못 터달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것만 먹여? 나도 고기 먹고 싶어.
0: 그렇지.
1: 나도 고기 줘. 네. 고기 줘. 고기 줘.
0: 한 두 번 더 해.
1: 고기 줘. 고기 줘. 내가 음수 처리기냐고? 고기 갖고 와! 고기 갖고 와!
0: 아이고, 좋았어.
1: 너만 먹어!
0: 너만이 아니고 니네만이야.
1: 니네만 먹어? 어. 나도 내가, 인간이야!
0: 내가 아빠야, 그래.
1: 나도 아빠야! 내가 아빠야! 니가 엄마야!
0: 그만해, 이제. 그만해! 자, 아, 0129 청취자님이 야, 요 418님 화내달라는 거, 그걸 이제 화내는 걸 듣고, 네. 0129님이 이렇게 공감 문자. 같은 여자인 나도 화가 나네, 참나.
1: 아, 그 418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사드세요. 저처럼. 나는 그냥.
0: 잔소리
1: 뭐,
0: 안 들어?
1: 예, 뭐 밥 달라 어쩌고, 아우, 그럼 또 잔소리 듣기 귀찮아서. 그냥 나가서 먹어요, 나는 그냥 나가서.
0: 삼시세끼를 뭐. 다 그렇게 먹어?
1: 예? 네?
0: 삼시세끼를?
1: 어떻게든 그렇게 먹으려고 일을 만들어요, 내가. 밖에 나갈 일을.
0: 잔소리 듣기 싫어서? 네. 어떻게, 비결을 네. 알려줘봐. 네? 밖에 나가는 비결, 나갈 수 있는 비결. 또 아, 어디 나가 그럴 거 아니야, 집사람이. 그러면.
1: 아니요. 전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와이프가.
0: 나갈 때 아무 소리 안 해?
1: 예. 네, 자기는 네.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가 제일 좋대요. 저는 어차피 뭐 나가서 어찌됐건 뭐 이렇게 뭐 찾아다니는 네. 일을 하니까.
0: 그 나갈 때 그러니까 뭐 나 어디 가네 마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숨 네. 여기 나오는 거야?
1: 어. 아, 잘 때 나와요, 저는. 네. 내가 더 먼저 일어나니까.
0: 네. 자, 8920님이 공감 문자를 네. 그 아까 저 반찬 쉰 네. 반찬만 준다는 저 청취자님한테 공감 문자를 보냈어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며칠 전에 아들 구워주려고 소고기 야채말이 내오면서 내 눈치 보더니 당신도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1: 잔인하다.
0: 당신도 먹을까 그래?
1: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아니 뭐 나는 입이 없어 뭐가 없어? 주면 먹지 애가. 주면 먹지. 왜 못 먹을까 뭐 물어보는 거야? 아, 아주 고단순해 아주 진짜. 당신도 먹을 거야? 야! 그냥 물어보질 마 그냥. 아 진짜 더 비참해 내가.
0: 아이고.
1: 아
0: 자 그다음에
1: 아, 근데 나 진짜 엄마들은 왜 이렇게 다 애를 낳으면은 왜 애가 더 먼저예요 자식이?
0: 그게 왜 그런지 알아?
1: 자식 같은 다 해주는데.
0: 그 형이 아까 저
1: 언제인 것도 남편이 왜 다음이 되지?
0: 아 그러니까 형이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내가 설명을 하지 너는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해.
1: 아니 아니야 듣고 있어.
0: 이건 의학적인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1: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니까.
0: 어디서 나도 주워 들은 얘기거든. 그 아까도 저 34살 진천으로 가는 청취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네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이라는 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
1: 아 도파민이. 예.
0: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빠지는 거지. 예? 시간이 지나면.
1: 아 시간이 지나서.
0: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1: 그럼 애한테 도파민이 막 나오나? 그러면?
0: 아니, 그러니까, 저, 도파민이 이제 부부 생활을 어쩌면 몇 년 하면 다 빠진다는 거야.
1: 아, 진짜.
0: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 대해서 도파민이 안 나오고 애한테만 도파민이 나가는 거지.
1: 예. 근데 난 안 그런데. 난 진짜.
0: 너네.
1: 저 지금도 똑같아요.
0: 아내분한테 도파민 계속 나와?
1: 아, 그럼요.
0: 오.
1: 똑같이 저는 뭐.
0: 그럼 잘해. 그렇게 하면 돼. 예.
1: 애한테도 나오는데 와이프한테도 계속 나와요.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정신적인 도파민이죠. 어떤 신체적인 게 아니라
0: 누가 신체라고 그랬어?
1: 정신적으로
0: 그래. 아니 호르몬이 사람은 정서적인 얘기지.
1: 아, 무슨.
0: 네. 자,
1: 나 같은 애가 어디 있어?
0: 됐어 그만해. 더맨 더머 같아.
1: 하는 거 귀찮을까봐 내가 일부러 나가주잖아.
0: 그래 알았어 잘났어 그래. 자 이번에는 자 0435번님 일구 선생 저도 60년생이요. 아유 저 갑장이네요. 1980

0: 2021년 7월 1일 내일이네. 네.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대구 인천시가 직할시 되던 날, 네. 성북역에서 논산으로 입대했습니다. 기억이 새롭습니다. 와, 저하고 그러면 가만 있어봐.
1: 하루 차이
0: 하루 차이로 하루 군대를 차이. 갔네. 이분은 네. 네. 야, 그날 7월 1일 날이 또 대구하고 인천시가 직할시가 됐던 해라네.
1: 야.
0: 그런데 이분은 성북역에서 논산으로 간 거야.
1: 그러네요.
0: 나는 가련동에서 북쪽 올라가서 의정부로 간 거고.
1: 네네네네.
0: 그래도 이분은 성북역에서 기차를 타고 논산을 간 거네.
1: 그러네.
0: 내려갔고. 야.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사 사모님의 군번을 내가 맞힐 수가 있어. 어?
1: 어떻게? 네.
0: 이분 분명히 1317 뭐뭐뭐일 거야. 맞죠? 공사 사모님. 제가 의정부 102보충대 군번으로 2306-1486이거든.
1: 네.
0: 너 군번 기억하지?
1: 네.
0: 어? 기억해 못해.
1: 군번이요?
0: 응.
1: 난 95 군번인데.
0: 아, 그거 말고.
1: 몰라요.
0: 내, 네. 여기 있잖아. 그거 네. 목걸이.
1: 그거는 기억 안 나.
0: 2306-1486인데, 공사 사모님 군번 좀 올려봐. 분명히 1317, 저 같은 때 갔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네. 저는 의정부 군번이고, 저 논산에서 올라온 또, 어? 네, 네. 거기 군번 딱 보니까 1317 땡땡땡땡이었거든.
1: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저 국군방송 아니고요. TBS 교통방송입니다. 예, 네, 알고 계세요.
0: 자, 일산 멋쟁이님께서는 저는 91년 6월 13일 논산훈련소 27연대 10중대에서 M60 기관총 주특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1: M60 엄청 무거운데, 그거.
0: M60.
1: 저 행군할 때 저거 들고 가라고.
0: 아유. 저게 M60 기관총 저 주특기 번호가 뭔지 알아?
1: 뭐예요?
0: 104.
1: 아, 104요?
0: 104. 어. 일빵빵 뭐야?
1: 일빵빵이 이제.
0: 보병.
1: 보병, 예.
0: 너 군대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거야?
1: 일빵빵은 알죠.
0: 예. 너 군악대라 그랬지?
1: 예,
0: 군악대는 저 주특기 번호가 뭐야?
1: 몰라요. 기억 안 나.
0: 뭘 아는 게 없어.
1: 아니, 그런 거 뭘 기억을 해.
0: M60은 104예요.
1: 아, 104. 진짜?
0: 104? 아니 저도 워낙 104 출신인데.
1: 아 진짜?
0: 일빵빵으로 바뀌었어. 아,
1: 근데 M60.
0: M60을 해서 104를 갖다가 새총 네. 그렇게 불렀지.
1: M60은 근데 사격 훈련할 때 진짜 겁나 좋겠다.
0: 아유, 그건 무겁지.
1: 다 살기잖아요, 그냥.
0: 두두두두두.
1: 어, 완전 두두두두. 도파민이 장난 아니겠네. 그래.
0: 살벌하네. 예. 예. 자 그러면 여파 공사 사모님 지금 문자 보낸 거지 맞죠?
1: 예. 네,
0: 봐 네. 공사사.
1: 뭐?
0: 내가 1317 땡땡땡일 거라 그랬잖아.
1: 네네네네.
0: 그랬더니 1318-9361 하나 그러네.
1: 와, 근데
0: 맞췄잖아 내가.
1: 어? 나도 생각나는 것 같은데. 14, 저 무슨.
0: 1415 하나는? 자, 그만하고. 자, 저 파블로가 이 노래 들을게 듣겠대요. 김광석 군대 얘기 나온 김에 너 좋아하는 노래라며. 네가 소개해.
1: 뭘 좋아하는 노래예요.
0: 이등병의 편지.
1: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0: 자,
1: 네, 이등병의 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등병의 편지, 김광석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새록새록 하네요, 또.
0: 김광석 씨 같은 천재가 너무 요절한 게 안타까워. 이분 노래 듣고 있으면 지금도 울컥울컥 하고 그러는데, 생존에 있었다면 더 멋진 노래들 많이 불러줬을 텐데 말이에요.
1: 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이랑 나이 비슷하지 않나요?
0: 저보다는 어릴걸요, 김광석 씨. 아, 그래요? 김광석 씨 몇 년생인가 한번 봐봐. 저보다 어릴 거예요. 64년생이에요, 64년.
1: 아, 64.
0: 64 아니면 65래. 예. 자. 그 3386님께서 아까 이제 군대 얘기 뭐 의정부 이런 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백이보충대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3386님이 이렇게 보냈네. 19시 의정부 망월사역 앞에 있던 보충대는 102가 아니고요. 101보충대였고요. 용현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306 보충대가 맞네. 되었답니다. 네가 얘기한 게 306이냐?
1: 네, 저 306이요.
0: 저는 그보다 앞서 76년에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의정부 101 보충대로 갔다가 맞아. 전방 철원으로. 아,
1: 왜냐하면 맞아. 102는 춘천이에요. 춘천 102.
0: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제가 뭐 102 보충대로 했더니 102 보충대는 춘천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어. 맞아. 아,
1: 그럴 수 있어요.
0: 100. 여보세요.
1: 아니, 왜,
0: 야,
1: 뭐,
0: 야, 내가 선배야, 이 사람아. 어?
1: 그러니까, 그래, 헷갈릴 수 있다고.
0: 그러니까, 101 보충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양평까지 기차 타고 간 게, 망월사 역에서 그걸 탄 거야.
1: 어차피 저 노래, 이등병의 편지는 형님 세대 그,
0: 우리 가사예요. 세대는 안 나왔지.
1: 가사, 아니, 가사라니까.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뭐, 부모님께 인사하고 뭐 이런 거잖아. 아니, 이런 내용이잖아.
0: 나는, 보충대 그냥 혼자 걸어갔어. 택시 타고.
1: 어, 저도 그랬어요.
0: 뭐 애인이 있어. 뭐 부모가 어디 있어. 안성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길 애 와. 어?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지.
1: 그러니까. 네? 저 때만 해도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0: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힘든 남편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9699님은 저희 집사람은요. 남은 밥 반찬 넣고 비벼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은 따뜻한 밥을 해줘요. 저는 61년생이고요. 홍천에 11사단 나왔고요. 주특기 저도 104예요. 아. 이분 저 홍천 젓가락사단 나왔구나. 네, 참. 11사단을 왜 젓가락사단이라는 줄 알아?
1: 그 밥 비벼 먹으라고. 뭐.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0: 아니야. 11이잖아. 네. 젓가락 세우는 거야.
1: 그러니까 11사단이니까 젓가락 부대라고 했죠.
0: 제가 24단 옆이거든. 24단 네. 양평이고 네. 홍천이 11사.
1: 8사단이 네. 오뚜기 부대잖아요. 오뚜기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0: 8사단?
1: 그리고 5사단이 아, 열쇠 부대.
0: 그렇지 열쇠. 네. 너 저, 많이 하는구나.
1: 저는 파란별, 푸른별, 어. 청성. 네.
0: 청성?
1: 청성 부대.
0: 청성? 네. 파란별?
1: 6사단.
0: 6사단. 네. 야 모르는 게 없어.
1: 네. 아 사모님! 아, 뭐, 이렇게, 뭐, 아, 뭐, 개야?
0: 그러니까.
1: 국토. 뭐, 다, 그냥 다 때려 먹고, 뭐, 아니, 이렇게 비벼 먹으라 그래요?
0: 아름다운 강산 네. 국토방위를 위해서 군대를 갔다고 그럼. 남편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1: 아, 주특기가 104이신 분한테 너무하시네!
0: 그렇지?
1: 어? 따로따로 줘요!
0: 군대 한번 가봤어요?
1: 나는
0: 그래.
1: 밥 따로, 반찬 따로 먹고 싶어! 군대 가봤어요? 네. 거기서도 따로따로 줘! 거기, 군대에서도 안 그래, 군대에서도. 이렇게. 어?
0: 아이고. 자, 이번에는.
1: 맛은 있죠? 맛은 있으실 것 같아, 맛은. 예.
0: 군대 짬밥이 맛있다고?
1: 아니, 이거 밥 비벼 먹으면.
0: 아, 이거는 군대 짬밥 비벼면 맛있긴 맛있지.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기름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릴 거 아니야, 집에서는.
1: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열받네. 아, 주는 게 어디예요?
0: 최국 씨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 먹는 데입니다.
1: 아, 주는 게 아니라 저기, 그거 다. 반찬을 넣어서 비벼 먹어라.
0: 그렇지, 그렇지. 네가 알아서 해 먹어라.
1: 아, 비벼서 주는 게 아니고.
0: 냉장고에 반찬 남은 거 있고, 예. 저기밥통에 남은 한 밥 해놓은 지 사흘 된 거 있으니까, 예. 그거 다 음식물 처리해라.
1: 아, 진짜. 아니, 그, 사모님 진짜 좀 너무하시네. 뭐, 잔반 처리반이야? 예? 아, 좀 잘 좀 해주세요, 남편분들한테.
0: 자, 0610님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네. 저는요, 작년, 그 쉬는 날이었던 현충일 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안 하던 짓을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네.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요. 씻고 네. 나왔더니 네.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죄다 양푼에 집어넣고 네. 비빔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살면서요 처음으로 장염에 걸렸어요. 말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2: 그러니까 원래는 밥을 안 해주는데 갑자기
0: 안 하던 걸 했다는 네, 거 아니야.
2: 네, 반찬 아
0: 장염에 걸렸대 그래.
2: 냉장고에는 이제 오래된 반찬 다
0: 그렇지 그렇지.
2: 다 비빔밥을 해줘. 네,
0: 현충일 날 이제 아, 쉬는 날인데도 이제 돈 벌러 나가는데
2: 아, 좀 이상하니까.
0: 네, 그랬지. 아. 네. 아. 남편 상하는 생각은 안 하시고 반찬 상하는 생각만 와. 하신 거야.
2: 근데 진짜 이렇게
0: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야 그래.
2: 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인데
0: 하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 사람은
2: 남편이야? 야, 아, 좀 나도 좀 하자. 나도 할 말 좀 합시다 좀.
0: 아. 아이디어를 이렇게 형이 짐을 해. 아, 너 맨날 인간이야밖에 더해.
2: 나도 지금
0: 야, 해봐.
2: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0: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이야. 그렇지. 상한 반찬 주지 말고 제대로 된 반찬 주세요 그래.
2: 아 근데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남편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시네.
0: 그러니까
2: 이렇게 살고 계시는 남편이 좀 많단 얘기 아니에요. 이거 좀 되게 좀 씁쓸하네요.
0: 다음 주에 파블로 PD 네. 다음 주에는 뭐 돈 떼인 분 그런 거 하지 아니, 말고 그리고, 저 아내한테 학대받고 사는 남편들 네. 문자.
2: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사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부인 와이프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이거 듣고 좀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괜히 이렇게 그냥 뭐 상한 음식 주고 이런 게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 반론을 제시하시라고 문자로. 그럼 제가 또 대신 또 화를 내드릴 테니까.
0: 대화나무로 100분 토론을
2: 저는
0: 간다
2: 이거지? 이렇게 균형을 항상 균형 있게 저는 하는.
0: 아이, 좋습니다.
2: 전 그렇습니다. 예. 예.
0: 자 8920번님께서 아니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디 왜들 그러지? 예? 아내들 짜증남 이렇게 하셨어요.
2: 그것도 아직 몰라요. 맞벌인지 아니면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 건지.
0: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예, 아내분한테 학대를 받고 있는 남편분들 예, 특집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자 채욱 씨 네? 오늘 고생을 했고요.
2: 자, 아동학대 예. 있고 노인학대 있잖아요.
0: 그런 거 있지.
2: 중년학대 이런 거 없나?
0: 아 좋지.
2: 그런 거 없나?
0: 아주 많을 거야. 예? 자 그러면 오늘 대화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김윤희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
2: 누가 듣겠대요?
0: 이런 노래도 있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참 많이 들었는데.
2: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 있구나.
0: 그 20초라고 써놓은 건 뭐야? 네. 노래가 20초.
2: 이런 노래 많이
0: 거야?
2: 나와야 돼. 남편한테 바치는 노래.
0: 네. 네? 아, 20초를 때우라고.
2: 아름다운 남편. 아, 이제 이런 거.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0: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 수시로 확인하기, 더울 때는 야외활동 삼가기,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기,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또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도로에는 돌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당진 대전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가는 길 남세종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6도, 습도는 4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쓴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1: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0: 네.
1: 서울국제도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국도 요즘 완전 핫해졌잖아요.
0: 가장 핫한 페어 중 하나죠.
1: 네, 이런 핫한 서국도를 즐기는 혜은님만의 팁이 있다면?
2: 이게 사실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 티켓을 쥐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마치 최애 콘서트처럼 돼버렸어요. 약간 거물급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생경한 마음도 드는데요. 뭔가 모든 곳을 다 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참여 부스들의 SNS 계정들을 좀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나만의 지도를 미리 만들고 가야 좀 지치지 않고 다녀와셔도 좀 덜 후회가 남는 도서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고 가셔도 속수무책으로 시선을 뺏기고 길을 잃으실 거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일단 나만의 어떤 목표 스팟을 좀 메모해두고 가시는 게 저는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하루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정도로 맞아요. 많은 부스들이 나와서.
2: 아, 갑자기 생각난 팁이 있어요. 체력을 미리 마치 등산처럼 체력 운동을 좀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1: 저는 처음 알게 된 출판사에서 뜻밖의 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혜은님과 반대로. 미리 찾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 좋아하던 작가님이나 출판사를 방문하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책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쵸. 확인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책들에 대해서도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좋습니다. 너무 지금 서국도 모범생.
1: 그러면 오늘의 책을 소개해 주시죠.
2: 네.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6월은 서국도가 열리는 달인데요. 큰 규모의 책축제가 열리는 만큼 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6월의 키워드도 책이고요. 서국도만큼이나 너무 커다란 키워드인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 키워드에 꼭 맞는 책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싶다가 말 그대로 꼭 맞는 책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 봐서 이 책이 있었지.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유유출판사에서 2025년 2월에 나온 정지혜 작가님의 꼭 맞는 책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독서 붐이 은은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책을 이미 잘 읽던 분인들이든 혹은 이제 막 책 읽는 습관을 들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든 공통적으로 찾아 헤매는 게 지금 바로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뭔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 정지혜 작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꼭 맞는 책을 찾는 데 가장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으로 모셨답니다. 그래서 이번 화는 미리 즐기는 서국도 혹은 쓴 라디오만의 미니 도서전을 즐기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작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작가님 소개를 저희가 조금 더 해드리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겠죠? 현재 파주에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정지혜 작가님은 작가, 서점지기, 다양한 모습으로 불리고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수식이 있다면 역시 책 처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부터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녀 스스로 탄생시킨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약 10년 동안 1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에 꼭 맞는 책을 처방하는 일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저서로는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할 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꼭 맞는 책이 있습니다. 책과 사람을 잇는 작가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도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책처방 서점인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는 정지혜 대표님이 그간 책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독서법을 모은 책이에요. 책처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읽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사람들을 새로운 책의 세계로 안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책으로 위로하려면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정리하고 또 기록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장에서는 책처방사는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2장 책 처방사는 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 3장. 그렇게 고르고 읽은 책을 책 처방사는 읽고 나서 어떤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책 고르는 법부터 리뷰 쓰는 법까지 아낌없이 그야말로 지혜님의 책 처방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영업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저희가 다른 무엇도 아닌 책 처방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읽어서 얼마나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원하고 또 바라고 책과 한 명이라도 더 가까운 삶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책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책 읽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책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계속 이제 소개를 듣다 보니까 네. 도대체 책 처방사가 무엇인가? 이 발음도 어려운 책 처방사. 책의 첫 문장이 여러분은 책 처방사라는 직업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책 처방사는 제가 스스로 만든 직업이니까요. 예요.
2: 내가 만든 직업.
1: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힙합이야.
2: 뿌이뿌이뿌이.
1: 어떠한 직업을 목표로 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 없는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처방사가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책 처방사는 책하고 사람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거나 도서관에 가셨을 때도 내가 책을 직접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0: 있지만 그냥 신청서에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질문에 답을 써서 주시면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이제 책을 처방해 드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대면의 경우를 많이 하시니까 대면의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꽤 길게 대화를 나누고 1대1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대1로 손님의 이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재밌는 게 책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주로 고민이나 요즘 관심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즉석에서 손님에게 꼭 맞는 책을 처방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2주 뒤에 편지랑 같이 책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서 머릿속에 되게 많은 책들이 막 띵띵띵 떠오를 것 같아요.
0: 맞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키워드에는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날 때 후보에다가 적어놓고 대화가 마무리되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 책이 더 좋을까 이 책이 더 좋을까 그리고 책을 펴서 어떤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손님이 서점을 10분 동안 둘러보고 계실 동안에 빠르게 골라서 이제 손님을 다시 불러서 왜 이 책을 처방했는지 소개해드리는 것까지가 포함된 작업입니다.
2: 이게 듣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좀 내밀한 두 시간인데 처방사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는 맞아요. 시간이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리고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 신청서를 미리 보고 약간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신청서에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책이 뭔지 그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써주신다든지 요즘 뭐 관심사나 고민이 뭔지 책 처방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를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은 제가 그 사전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개 후보를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안 적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신청한 이유 궁금해서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책에도 뭐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책 제목만 쓰신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처음 대화를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까지가 알게 돼서 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사실 여기 올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두 시간 동안 대화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1: 이거는 단순히 책의 뭐 큐레이션 능력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이끌어내는 대화의 능력도 너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대화도 중요한 것 같고 호기심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을 궁금해해야 되니까.
1: 그러면 이런 책을 처방하는 편지까지 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있을까요?
0: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고르거나 책에 대한 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책 처방에서 중요한 건 는 책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책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이 사람한테 왜 처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처방한다라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님과의 대화에서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처방해 줄 수 있는 책의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1: 그 관심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타인에 대한
0: 네,
1: 관심.
0: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책 처방 작업이 사람 책을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또래, 비슷한 직업, 비슷한 성향, 취향의 사람들만 만나는데 저는 책 처방하면서 1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정말 직업도 이런 분을 처음 만나보는 직업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배우는 것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1: 저도 영화 처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이 정재 작가님

0: 계기로 시작을 저도 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또 신청자의 고민에 딱 맞는 영화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거든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일은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을 때에도 좀 편지를 쓰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그런 기분으로 좀 연애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독서를 하시고 또 편지를 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책에서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 이 책을 처방했는지, 어떻게 읽어야 효과가 있는지 손님에게 말 혹은 글로 설명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저한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것이 바로 직업으로서의 책 처방사구나. 왜냐면 누구나 고민에 맞는 책과 영화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
1: 근거를 들려서 쓰는 거.
0: 근거를 글로 잘 쓰는 것. 그래서 이걸 받는 분들을 설득시키는 거.
2: 납득할 수 있어야
0: 네네.
2: 되니까.
0: 그러니까 책 처방에서는 위로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시키는 능력이 직업으로서의 처방사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저희가 3장에서
1: 진짜 영업 비밀일
0: 밝히기로
1: 수 있겠네요.
0: 투비
1: 어떻게
0: 컨티뉴를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은 다양한 책을 읽어온 책 처방사의 독서법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혜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독서 방법을 궁금해한다는 게 되게
2: 맞아요.
0: 의아했거든요. 독서라는 게 그냥 시간과 읽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책의 소주제들을 살펴보면 독서법을 몰라서 독서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책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처럼.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작가님만의 독서법을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혜은과 제가 이 책에 소개된 책 처방사의 독서법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하나씩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1: 궁금해요. 저는 하나만 고르기 좀 어려웠는데요.
0: 소개하세요.
1: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른 첫 번째는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고민이에요. 요 소제목이었는데요. 이 고민에 작가님이 마음껏 편독하세요라는 방법을 들려준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좀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고민이란 면서 새로운 책 추천을 저한테 부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왜 고민인지 약간 퀘스천이었거든요.
2: 오,
1: 왜냐면
2: 왜요?
1: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즐기는 건더 어렵다는 걸 점점점
2: 맞아요.
1: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 장르를 좋아해. 근데 그 장르를 내가 아쉬움이 없을 만큼 즐기기에 인생이 너무
2: 끝까지
1: 녹록지 않아요.
2: 가보는 게
1: 맞아요.
2: 아니고.
1: 그래서 새로운 장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전제가 나의 좋아하는 마음을 어떤 작은 범위로 한정 짓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데 작가님이 꼭 같은 마음이어서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소제목에 있는 말미에 읽다라는 동사에는 명령법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뭐든 즐겁게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신 게 되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2: 그책 처방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그거는. 근데 재미없으니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이래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고, 그 혜은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것만 읽어도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계속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쓴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도 여러 장르의 독서 안에서 가장 편애하는 파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 맞아요.
1: 작가님이 편애하는 장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다가 우연히 새로운 장르에 또 마음을 빼앗긴 차의 장르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두 개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2: 저는 사실 소설과 에세이를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고, 요즘도 그런데, 최애 차이는 아니지만, 새롭게, 시라는 장르를 사실은 한 15년 전부터 읽어보고 싶어서, 나도 시집
0: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사도 못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정말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마음에 들어오는 시가 한 편 생기고 또 한 번은 박연준 시인님께서 시 읽을 때 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듯이 감상해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시집을 읽는 게 조금 재밌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만 마음껏 읽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좋아하는 책만 읽는다고 평생 그 장르만 읽지 않고 네. 내가 억지로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안 읽던 장르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저도 시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요즘도 완전히 막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지분을 이렇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장르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 장르를 읽어보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억지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있으니까 새로운 거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굳이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제가 또 하나 더 좋은 부분을 또 말씀드리면 책은 깨끗이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이 또 있었는데 여기에 답은 작가님은 흔적을 남기며 여러 번 읽는 사람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책을 깨끗하게 읽지 않는 사람. 근데 이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군산에서 존 머시 이야기라는 책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 책을 다시 이제 읽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남긴 흔적이 오늘의 나에게 새로움을 확인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이 계절마다 혹은 자기만의 특정 시기마다 드라마나 영화는 좀 자주 보는 편이 있는 것 같은데 책을 다시 읽고 내가 과거에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상을 재확인했다는 경험은 많이 못 들어본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근데 이 책에는 그걸 해온 작가님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음의 성장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너무 왠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스스로 명명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는데 그 거듭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색깔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 책을 결국 나의 반려책으로 만들어보라는 그 조언이 너무 책은 깨끗이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라는 고민에 들려들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해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책을 좀 다시 읽는 편이긴 한데 그 책을 반려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가님은 그럼 우연히 좀 다시 읽게 된 책이 있는지 그럼 또 어떻게 다른 마음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0: 저는 사실 거의 매일
1: 매일 다시 읽어요, 무언가.
0: 왜냐면, 책 처방을 하려면, 그 손님한테 책을 처방하기 전에, 이분한테 이게 적절할지를 다시 읽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책을 다시 읽게 된 것도, 책 처방 때문에 들게 된 독서 습관이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책을 다시 읽을 시간에, 새로운 책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보통은 그래서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 걸 다들 잘 안 하신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손님에게 책을 처방하기 위해서 다시 읽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북토크 준비한다고 지브이 빌런 고태경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생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북토크를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다시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이 구절은 전에는 내가 밑줄을 안 그었는데 지금은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네. 아니면 그때도 밑줄을 그었는데 여전히 좋네.
1: 맞아요.
0: 아니면 그때 밑줄을 그었는데 지금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네. 이런 거를 여러 번 느끼고 사실 보통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읽어도 두세 번 정도잖아요. 네. 저는 하다 보니까 몇십 번 읽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처방하는 책의 경우에는 그때 다시 읽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몇십 번을 다시 읽어도 새로운 구절이 늘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마음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뭐 3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지만 3년 뒤에 나는 또 달라져서 이런 게 새로 눈에 들어오고 그게 되게 책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몸의 성장은
2: 뭐 키를 잴 수도 있고 네. 인바디를 잴 수도 네.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책이 있고 밑줄을 그으면 아, 3년 전에 나는 이런 고민이 심해서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 지금은 이 고민이 다 해결됐네. 아니면 내가 요새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문장이 전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네 하게 돼서 그 내 눈으로 마음의 성장이나 마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책을 다시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대신에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2: 맞아요.
1: 거.
2: 왜냐하면 흔적 안 남겨서 읽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0: 제가 선택한 부분은 독서 취향을 넓히고 싶어요. 인데요. 작가님은 동네 서점 산책하기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 네. 맞아요.
0: 우연한 산보라는 만화책의 글작가인 구스미 마사유키의 산책에 대한 철학을 뜻밖의 책을 찾는 데에 적용한 방법인데요.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광고나 리뷰에 의지하지 않고 직감에 따라서 책을 고르면 이 서점이 아니었다면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의외의 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참 이 방법을 좋아하는 그렇죠. 게 저희도 동네 서점을 네, 운영했기 때문도 맞아요. 있지만 온라인에서 검색한 책을 사러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동네 책방은.
2: 그렇죠.
0: 그러니까 서점 주의 큐레이션을 보러 가는 곳이라서 동네 책방 방문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제가 도서전을 즐기는 팁처럼 여기 서점 주가 왜 하필 이 한정된 공간에 이 책을 넣었을까?
2: 맞아요.
0: 그것은 이 책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독서 취향을 넓히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으로 책 빙고를 알려주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2: 이것도 제가 구 트위터죠. X에서 발견한 방법인데 어떤 분이 책 빙고하기라고 이제 올려서 봤더니 빙고 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빙고 게임인데 빙고 칸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 작가의 책, 아니면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 이런 식으로 칸칸마다 어떤 책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똑같이 빙고를 완성하는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해 처음 읽게 된 책이 한 칸이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읽게 된 책이 아마 시집이었는데 그 외국 작가의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절대로 고를 일이 없었던 책. 그런데 그 새해 처음 읽게 된 책이어가지고 미션이 제가 그 당시에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미션을 새해 처음 판매한 책. 요로 바꿔가지고 이 책이 팔렸길래 궁금해서 이제 꺼내 보면서 이 책의 새로운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보통 이제 취향이라는 게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알고 있는 것만 고르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은 고르기가 힘든데 그럴 때 이런 어떤 의외의 미션을 통해서 5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 읽을 만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골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근데 혼자 하기에는 보상이 그쵸.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친구랑 같이 하면
2: 맞아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 빙고 먼저 달성하는 애가 뭐 책 사주기.
2: 그쵸.
0: 다음 책 사주기. 근데 저도 취향을 깨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끔 취향이 편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빙고 같은 뜻밖의 내가 평소에는 고르지 않을 책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사실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예시의 책들을 읽는 게 독서 지평을 넓혀주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독서 목록에 네. 지혜 작가님 큐레이션의 지분이 되게 많거든요. 거의 진짜 50% 가까이인데 이제 취향이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2: 맞아, 저희 많이 다르죠. 네,
0: 작가님 추천해주시는 책이 제 취향에 100% 맞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작가님이 좋다고 하면 일단 펼쳐는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1: 왜냐면 이분은 항상 근거가 너무 명확하시니까.
0: 완전
2: 맞아요.
0: 왜냐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근데 그 실패 끝에 엄선한 책들이 이 꼭책에 담겨있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나.
1: 그리고 번거롭게 빙고를 하고 있나
2: 이게
1: 책에 있는 걸 읽으면 되는데
2: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 오로지 저의 큐레이션이 아니라 네. 책 처방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세 권을 묻는 질문이 있는데 손님의 인생 책을 듣다가 제가 영업을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손님이 얘기해 주셔서
0: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고 인생책이 된 경우 아니면 이 책 너무 좋아서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혼자만의 어떤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책 처방했던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책을 또 소개하기도 해서 아마 또 여러 책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대망의 3장입니다. 네. 책 처방사의 독후활동인데요. 이 파트는 정말이지

0: 처방사의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부분이에요. 책 처방사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카테고리화하고 또 아카이브하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주는데요. 작가님의 아카이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키워드 아, 네. 정리인 것 같아요. 제목이나 도서 분류만으로 알 수 있는 커다란 키워드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직접 독서를 하면서 건져 올린 세부 키워드를 붙이는 방법이 작가님만의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책이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책에 대한 책이겠구나 하는 큰 키워드 외에도 실제로 읽어봤을 때의 세부 키워드를 건져 올리는 건데요. 같은 책이라도 사람마다 건져 올리는 세부 키워드는 네. 그래서 다를 텐데 맞아.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거잖아요. 네. 책 제목만으로는 의아할 수 있는 책도 작가님이 찾은 그 근거로 내가 이 책을 이런 근거로 당신에게 처방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처방 노하우도 이렇게 그냥 다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방법을 알아도 처방을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를 따라할 수는
1: 없으니까요.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0: 네.
1: 사실 뭐 2대 3대가 되겠죠.
0: 그래서 이 키워드 정리가 책 처방사만의 방법이었다면 책을 읽고 나서 뭐잘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좋은 좀덜 전문적인, 덜 직업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2: 저는 그 리뷰 쓰는 게 사실은 책을 기억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뷰 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책을
1: 맞아요.
2: 읽을 시간도 없는데
1: 글도 써야
2: 읽고 글까지 쓸 시간은 더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그 앞서 전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힘든 일 있으면 쪼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한 습관 만들기 책에 나오는 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은 작게 쪼개라.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리뷰 쓰는 것도 내가 글한 편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데 글한 편이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 딱 하나. 를 정하고 그 문장에 댓글을 달듯이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냐면 딱 하나라도 이 책을 읽고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면 내가 새롭게 알게 된거 달라진 게 있으면 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꿰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 기억은 휘발되는데 내가 이 책에서 얻은 딱한 가지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에서 밑줄 그었던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걸 하나만 고르고 그게 왜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댓글 달듯이 적으면 책 전체 내용에 대해서 쓰려면 너무 막막하지만 이 문장이 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나만 쓸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고 그 문장을 기억해 두시거나 아니면 책 앞페이지에다가 적어 주시면 나중에 그 책을 봤을 때아 내가 뭐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그 책에서 배웠지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는 그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럼 결국 책의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 그런 리뷰 쓰기가 습관화되면 많은 책들이 또 반려책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2: 맞아요.
1: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2: 그리고 사실 리뷰 쓰기를 처음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이게 조금 내가 좀 됐다. 내가 이게 좀 더할 수
1: 익숙해졌어.
2: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장을 두 개로 늘리고 세 개로 늘리고 나중에는 밑줄 그은 거 옆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코멘트를 댓글을 다시면 나만의 스페셜 에디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책은. 그리고 리뷰를 따로 쓸 필요도 없이 책에다가 그냥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더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1: 너무 좋은 방법 같아. 근데 이게 뭔가 한 글을 통으로 리뷰 쓰는 거에 하위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의 고유한
2: 맞아요.
1: 방법 같아서 저는 리뷰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읽고 리뷰를 안 썼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책이 이 감정이나 이 일들이
2: 사라질까 봐.
1: 휘발될까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매번 예전처럼 리뷰를 쓸순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게 미미한 스트레스였어요. 독후 후에. 근데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이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애초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엮어서 타인한테 처방해줘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차원이 좀 다른 레벨 같다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굉장히 버겁고 점점점 그게 좀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여전히 처방사를 자처하는 마음

0: 이란 뭘까? 그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 있어질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처방 직업으로서의 처방사의 본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읽는 것이 숨쉬듯 익숙한 일이 된지 오래겠지만 이런 일과는 무관하게 아 그래도 역시 나는 책 앞에 가야지. 다른 무엇도 아닌 책이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지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책 처방사라는 직업이 책만 좋아한다고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책만큼 사람을 좋아해야 할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 저는 책도 좋아하고 또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고 AI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책이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10대 시절부터. 저는 그 TCI 성격 기질 검사를 하면 자극추구,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자극추구가 100인 사람이거든요. 길을 걸을 때도 한번 걸었던 길은 지겨워서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고 항상 새로운 메뉴를 먹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일하게 제 인생에서 질리지 않은 게 책인 거예요. 10대 시절부터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항상 좋았는데 그게 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책이 모든 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성장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무기력해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쇼츠를 막 보다가 그것도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게임도 지겹고 쇼츠도 지겹고. 근데 그럴 때 책을 읽게 돼요. 결국엔 책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0: 가장 순정인 형태인가 봐요, 지인한테.
1: 맞아요. 그래서 막 질리도록 게임하고 쇼츠 보다가도, 아, 지겹다. 뭐할거 없나? 책을 열면 항상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항상 새롭게 알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보다 더 좋은 걸 찾았다면 저도 넘어갔을 텐데, 책보다 더 좋은 걸 아직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 책을 통해서 제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책 처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 책이 다 끝난 뒤에도 작가님은 책 처방전을 30편이나 브로그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1: 아낌없이
0: 바로 이런
1: 퍼주는
0: 마음이죠. 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2: 이 30편의 메시지가 당장이라도 모든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들지만 30개 중에서도 미화와 혜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처방전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해요.
0: 좋아요.
2: 저는 주제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0: 먼저 가져가셨어요, 미아님이.
2: 삶의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으로
1: 주제로
2: 어떤 책을 처방하셨죠?
1: 제가 김현우 PD님의 건너오다라는 산문집을 처방을 했는데 이 EBS 다큐멘터리 PD님이시기도 하고 소설 번역도 하시는 번역가로 활동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분이 30대를 통과하는 시기에 쓴 에세이거든요. 근데 출장 산문집이라고 해서 이제 직업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여러 해외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들을 30대라는 긴 시기를 통과하면서 쓰신 에세이인데 이 중간중간에 그 과도기를 건너가고 있는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에 내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시는 분들, 아직 뭔가 내가 새롭게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0: 너무
2: 당장
0: 탐나고
2: 사야 되는
0: 당장 담아야 될것 같고
2: 혜은은요?
0: 제가 고른 주제는 지난 한 시간을 통과 중인 당신에게입니다. 요 책은 또 어떤 처방이 담겨 있죠, 지혜님?
1: 제가 그 수신지 작가님의 3그램이라는 만화 그래픽 노블인데요. 이제 수신지 작가님께서 그 난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시기에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린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은 게맨 마지막에 이제 이 시기가 끝날까? 근데 이제 이 수신 작가님이 처음 병원에 들어갈 때의 날과 퇴원할 때의 날이 서로 교차되면서 정말 끝나는 날이 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0: 그리고 그 안에 책 속의 책으로 작가님이 봤던 어떤 다른 챙겨기가 나오는데 그 파랑새 그림이 나오면서 새가 새장 밖에 문이 닫혀 있어서 계속 나가려고 시도하는데 막혀 있다가 마지막에 미묘하게 틈이 살짝 벌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멈추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꼭 아팠던 분들이 그러니까 아픈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지만 꼭 이런 시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지난한 시간 그게 어떤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그날이 오는구나 끝나는 날이 오는구나 지나가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1: 너무 좋다. 뭔가 과도기보다는 조금 더 하드코어한 시기를
2: 맞아요.
1: 지내고 계신 분들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저희가 고른 이 주제 외에도 아주 주옥 같은 처방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요. 몇개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당신에게,
1: 이건 또
2: 못하는 게 많은 당신에게,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당신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싶은 당신에게,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당신에게 등등. 다 지금
1: 모두에게.
2: 저의
1: 네.
0: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영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끌려야 책을 읽고 싶기 때문에.
2: 삶의 어느 시절을 통과하는 중이든 고민은 늘 잊기 마련이고 또 그럴 때 책으로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이 꼭 맞는 책을 읽어보시길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요. 이 모든 고민에 대한 위로와 힌트가 다름 아닌 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맞아요. 또 저희가 책을 소개하는 방송으로서
1: 너무 뭉클해요, 저 지금.
2: 괜히 뻘렁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에게도 여전히 책이 처방으로서 그
1: 역할을 하고 존재
0: 있죠. 네, 맞아요.
1: 이렇게 지독한 책사랑꾼들 너무 2월에 어울리는 초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 네.
1: 그럼 여기까지 작가님 얘기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2: 네.
1: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초대석으로 꾸려진 코너인 만큼 오늘의 추천 노래와 영화는 정지혜 작가님의 픽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가님, 이꼭 맞는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무엇이 있을까요? 네.
1: 저는 이 책을 읽는 것처럼
0: 네.
1: 노래를 들을 때도 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책이 들어가는, 가사에 책에 들어가는 노래들을 또 좋아해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여러 곡이 있는데 고민 끝에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저희 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1: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0: 제목 그대로예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1: 맞아요.
0: 문학적이어서, 이런 서정적인 노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곱씹으면서 듣기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너무 좋고 한동안 제가 너무 아이돌 노래를 추천 노래를 많이 하는데 너무 모처럼
1: 서정적인
0: 품격에 맞는 너무 키워드가 딱 맞는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2: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1: 그러니까 가사가 이래요.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막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사람도 사실 네. 읽을 수 있잖아요. 계속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책 처방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0: 너는 나의 문학이 너무 처방사의 화법 같기도 하네요. 이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2: 끝날 때 항상 이 노래를 들려주세요.
0: 너는 나의 해밍웨이.
1: 너는 나의 요조.
2: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책에 관한 영화 혹은 뭐 즐겁게 보신 영화도 좋고요. 추천해 주신다면?
1: 저는 그 책에 대한 영화 하는 순간 딱 바로 하나가 떠올랐는데 바로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네. 동명의 소설이 원작으로 있는 영화고요. 제목 딱 들으시면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북클럽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고 아니 그 영화고 저는 이 소설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책이라는 게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과 응원을 주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인공이 책을 쓰는 작가가 여자 주인공이고 이 건지섬이라는 외딴 섬에서 독서 모임을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작가한테 책을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제 얽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 주인공 작가가 헌책방에 자기 책을 팔았는데 그 책이 건지섬에서 북클럽을 운영하는 사람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가한테 편지를 써서 덕분에 책 너무 잘 읽었다. 근데 우리 섬은 전쟁으로 서점이 다 없어져서 어떤 책을 더 구하고 싶은데 서점 주소를 좀 알려줄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작가가 감동을 해서 책을 보내주고 답장을 쓰면서 펜팔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문장 중에 제 책이 어쩌다 건지섬까지 갔을까요? 아마도 책들은 저마다 일종의 은밀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독자를 찾아가는 모양이에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책 처방이지 않나. 이 작가가 이 책이 어울리는 독자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2: 전쟁 중에도 맞아요. 건지섬까지 간다는 게
0: 그것이 바로 책. 사람은 못 가도 책은 맞아요. 가는 거지.
1: 그리고 이 북클럽을 하게 된 멤버들이 사실은 북클럽을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전쟁 중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북클럽인데 멤버들 중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0: 관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억지로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책에서 위로를 받아서, 그,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구절 중에, 제가 만약에 이 문장을 알고 있었다면, 독일군이 침공했을 때 이 문장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책의 힘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1: 이건 조금 다른 소리지만, 건지섬이.
2: 네.
1: 그 빅토르 위고가 망명을 잠깐 했어야 했던 시기에 건지섬으로 했는데 거기서 쓴 책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3: 또 너무
0: 되게 역사적인 어떤
1: 네. 그렇죠. 건지섬 책이랑 관련이 높은 도시인 거죠.
0: 저는 건지섬이 허구인 줄 알았어요.
1: 실제로 있는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아는 척 좀 해보았습니다.
3: 좋은 팁입니다.
1: 작가님이 운영하는 사적인 서점에는 수많은 책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독자를 찾아가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책이 독자의 손으로 펼쳐지는 순간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책 처방사가 되었구나 라고요. 그게 누구일지 또 언제일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책 한 권이 선물처럼 도착할 그 순간을 위해 책을 읽고 고른다고요. 쓴 라디오도 꼭 그런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지 모를 청취자분들에게 이 시간이 선물처럼 다다르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KBS 교통정보.
1: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를 기해서 서울 전 권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특히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전반적으로 부쩍 길어진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요.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영동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여의도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도 속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드라마 외과 의사 봉다리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의 가슴 한 가운데는 쉼 없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뜨거운 심장이 있고,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에는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른다. 왜 심장이 먹고 피가 식으면 사람은 삶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36.5도라는 숫자는 그저 체온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단지 심장이 뛰고 있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뛰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심장의 박동은 건강하게, 36.5도의 온기는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36.5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의 온몸 구석구석. 네, 나선홍의 닥터스는 몇 도 정도 될까요? 네, 오늘은 더우니까 시원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네. 따뜻한 기온을 전해드립니다. 이러면은, 아이, 뭐야, 지금 나선홍 씨. 응? 더운데 말이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다는 거. 36.5도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TBS 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오늘도 소리만. 네.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라디오 듣죠.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라디오 들으세요, 라디오. 라디오 들으시고, 앱으로도 들으시고요. 네. 95.1 그 FM 채널 유튜브를 켰더니, 네. 블랙이네요. 마치, 현재 TBS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네. 이 유튜브 담당하신 분이 뭔가 지금 항의 표시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닌가요? 아, 네.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 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늦은 밤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먹은 뒤 바로 잠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습관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어느 정도 소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저절로 생각나는 이것. 하지만 위식도 역류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은 이것.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이유식, 2번 야식, 3번 클래식, 4번 최민식. 아, 이거 성대모사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참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성대모사. 네. 자, 위식도 역류질환 예방을 위해 가급적 줄이는 게 좋은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 이거 많이들 드시죠? 그 늦은 심야 시간에, 네. 라면 같은 거 아니면 뭐 치킨 이런 거 많이들 드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첫 곡이 바뀌었습니까? 아, 가수 이름에 오늘 또 힌트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죄송하네요. 이렇게 선곡하면서도 김현식 씨한테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식, 사랑, 사랑, 사랑.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0: 오늘 닥터스. 오늘은 바로 그 병,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암과 위식도 역류 질환, 고도 비만 분야의 권위자시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밖에 우리 스태프들이 예술가 한 분이 오셨다고.
1: 아이고.
0: 저에게 소개. 네, 깜짝 놀라서 제가 아까 올라와서 뵈니까 아, 정말 예술을 하시는 분처럼.
1: 예, 네.
0: 멋지십니다.
1: 제가 사실 어제 당직을 쓰고 지금 병원에 있다가 잠깐 쉬고 네. 나와가지고요.
0: 아.
1: 더 좀 초췌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0: 아, 그 정도가 이 정도시군요.
1: 아, 예.
0: 아, 네.
1: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자주 듣기는.
0: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네. 자, 외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수술대가 생명을 다루는 캔버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생각에 외과의라는 그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저 외과라고 그러면 주로 수술을 생각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예, 수술이라는 거는 영어의 그 서저리랑 그 같은 그런 어원인데요. 손으로
0: 네.
1: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재주,
0: 네.
1: 손기술을 가지고 뭔가 치료를 하는 예,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그런데 아,
1: 사실은 그 손보다도요.
0: 네. 네,
1: 그 손을 이제 조종하는 그 머리,
0: 그렇죠.
1: 두뇌,
0: 네.
1: 그리고 또 막 떨리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강한 심장. 예,
0: 그게 또 따뜻한 중요한. 마음도
1: 그렇습니다.
0: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그런 네. 게 중요한 그런 진료과고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주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면 수술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고증을 거쳤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아 이건 정말 실제랑 좀 다른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까?
1: 네, 뭐 있습니다.
0: 네, 네
1: 예, 예.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드라마 보면 이제 수술실에서
0: 네.
1: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0: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1: 심지어는 이렇게 수술 손 소독하고 수술 가운도 입고.
0: 네.
1: 그리고 뒤에서 마스크를 누가 이렇게 씌워주는데
0: 아.
1: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게 아마 이제 배우들 얼굴이 더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1: 예, 예. 최대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이러다 보니까요.
0: 아.
1: 예. 수술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퇴근할 때 이렇게 만나면은 밖에서는 못 알아보고
0: 아,
1: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0: 예. 장갑을 이렇게 끼워주는 장면도 있던데.
1: 장갑은 예, 예.
0: 아, 그거는 끼워주시나요?
1: 예, 끼워줍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네. 그 수술하는 그 순간순간 아주,
1: 네.
0: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네. 시간에 생명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또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1: 네,
0: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저희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1: 수술실에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지휘하고
0: 네.
1: 이끌어 나간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
0: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말이죠.
1: 그리고
0: 네.
1: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실에서
0: 그렇죠.
1: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로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 보면은
0: 네.
1: 놀라는 게 하나가 사람이 너무 많다.
0: 너무 많다.
1: 그래서 마치 그 무슨 운동 선수들 경기
0: 네.
1: 그 라커룸 같은
0: 아하.
1: 그런 느낌으로 막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0: 아.
1: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0: 네네.
1: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0: 그렇군요.
1: 느끼는 분위기는 아마 그런 게 느껴질 네. 것 같습니다.
0: 환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된다. 왜 많이들 나를
1: 네네 그렇죠.
0: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수술적 치료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제가 이제 처음에 좀 궁금했던 게 가만 있어봐. 나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대본을 보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이렇게 표현이 되어 네. 있길래 이게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까?
1: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0: 네.
1: 예.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위식도 역류질환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좀,
1: 네.
0: 네.
1: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내용물,
0: 네.
1: 그게 위산일 수도 있고 그냥 먹은 음식물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식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0: 네.
1: 그래서 증상을 뭔가 일으키는 그 상태, 예, 그거를 이제 질병 이름을 붙일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0: 네.
1: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예, 봐서 식도를 봐서
0: 네.
1: 식도가 위산에 의해서 또는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생긴 상태.
0: 네, 네.
1: 예. 그러니까 내시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0: 현재로는 이제 우리가 위 내시경을 봤잖아요. 그럼
1: 네.
0: 내시경으로만 다 이게 그 진찰이 가능한 거죠.
1: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 진단은 네. 뭐 증상만 가지고도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0: 중에서 그 식도염이 없는 그런 위식도 역류 질환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건 이제 비밀환성 역류 질환 이렇게
1: 아,
0: 얘기를 하는 거고.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더 좁은 의미.
1: 네.
0: 식도 역류성 식도염은 더 좁은 의미의
1: 네.
0: 질환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자, 나선홍이 닥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 위식도 역류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속쓰림, 신물, 역류, 만성기침, 목 이물감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러신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시는 분들, 수술이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51번, TBS7 무료입니다. 박종민 교수님께서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이 수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신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0: 네, 위장과 내과에서 하는 게 수술이 주로
1: 네.
0: 이제 위암 수술, 뭐 비만 대사 수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1: 네.
0: 주요 수술인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위암 수술이 뭐 압도적으로 제일 흔하게 하는 뇌
1: 아,
0: 수술이죠. 그
1: 네.
0: 상부 위장관 수술 중에. 근데, 유럽이나 미국, 특히 미국 쪽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1: 네.
0: 거기서는, 위장관 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이 바로 이 역류질환을 수술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질환에 있어서 내과적인 치료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도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적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이 치료법을 더 많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1: 네.
0: 들어가지고요. 예, 수년 전부터 이제 연구에도 결성하고요. 예,
1: 아.
0: 수술도 이렇게 적응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서 열심히 하고
1: 네.
0: 또 연구 결과도 계속 좀 발표하고 예, 이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군요. 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는 또 젊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뭐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1: 네.
0: 예, 뭐 성인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근데 요즘 특히 이제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뭐세
1: 네.
0: 가지 얘기할 수
1: 네.
0: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뭐 식생활입니다. 일단은. 네.
1: 식생활.
0: 뭐
1: 네.
0: 야식이라든지
1: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0: 과식지라든지 예.
1: 말씀하세요. 네.
0: 또 이제 기름진 음식.
1: 기름진
0: 또
1: 거.
0: 이제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많이.
1: 커피가 그런가요?
0: 커피들 많이 먹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역류질환을 잘 일으키고요.
1: 커피가 역류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뭐 뜨거워서 그런
0: 커피랑
1: 건가요?
0: 그저
1: 아니면
0: 카페인
1: 카페인
0: 자체가
1: 자체가?
0: 네네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일으키고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역류질환에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이죠.
1: 비만.
0: 예.
1: 네.
0: 체중이 이제 증가가 되면은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나고
1: 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배 압력이 높아지니까
1: 네네.
0: 이제 식도로 올라오는 게
1: 아, 올라가는
0: 네,
1: 거죠.
0: 네.
1: 네. 배 쪽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0: 그러니까 위를 눌러주는 거죠. 예. 배
1: 눌러준다.
0: 복압이 증가되니까
1: 네.
0: 풍선 이렇게 누르듯이 밖에서 위를 누르기 때문에
1: 네.
0: 역류가 더잘 된다. 이렇게
1: 아,
0: 보시면 되고요.
1: 네.
0: 또세 가지가 세 번째는 뭐 모든 질환에 다 해당이 되는
1: 네.
0: 스트레스.
1: 스트레스.
0: 예, 스트레스. 위산도 더 많이 나오고
1: 네.
0: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 안 되고 그러잖아요.
1: 네.
0: 위 운동도 안 되고 이러면은 역류질환 많이 생깁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1: 아,
0: 것들이니까요. 예,
1: 그렇군요.
0: 많아질 수 있죠.
1: 늦게 아무튼 뭔가를 먹는다는 거, 이게 역류성 식도염, 이 역류질환을, 증가시키는데 좀 주범이다.
0: 네,
1: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볼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1: 네. 그랬던 반대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살을 빼고, 저녁에 늦은 밤에 먹지 않고, 그렇다면 이 질환을 물리칠 수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저희가 뭐 수술 치료 얘기도 오늘 뭐 하겠지만,
1: 네.
0: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는 역시 생활 습관의 개선이라고 할
1: 네,
0: 수 있습니다.
1: 생활습관의 개선.
0: 네.
1: 네, 그렇군요. 이게 올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어떤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나요?
0: 처음에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얘기,
1: 네.
0: 그것도 일종의 이제 합병증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1: 아.
0: 식도가 손상을 받은 거니까요.
1: 네.
0: 그래서 첫 번째 식도 손상 단계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 거고요. 거기서 좀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바렛 식도라, 바렛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1: 네.
0: 이제 식도의 점막이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1: 네.
0: 예, 이거는 또 식도암의 전
1: 아,
0: 단계로 볼수
1: 식도암의 전
0: 있거든요. 예,
1: 단계.
0: 물론 매우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1: 네.
0: 식도암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지만 이제 암전 단계인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고
1: 네.
0: 또 식도 협착이나 또 궤양
1: 네.
0: 이런 이제 합병증이

0: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런 거는 이제 식도에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고, 네. 흔히들 또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목이 아프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목 아프고 목소리가 쉬고 이런.
1: 그 목소리 쉬는 게요. 네.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 역류가 이렇게 더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목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걸 그렇군요. 이제 식도 외 증상이라고 네네. 얘기를 합니다.
1: 네. 저는 이제 아까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실 네네. 때 술, 담배가 꼭 들어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술, 담배는 아닌가요? 이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향이 없을까요?
0: 영향이 있습니다.
1: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0: 네네. 네. 네. 네. 네. 물론 이제 술과 담배. 네. 네. 특히 담배는 이제 그 커피가 영향 있는 거랑 뭐 비슷한 그런 기준으로요. 아. 네. 역류질환이 잘 생기고요.
1: 그러면 역류성 네. 이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분들은 커피를 아예 드시면 안 되겠네요.
0: 커피를 많이 드시는 거는 좀.
1: 아.
0: 예.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 거. 요즘 같이 이렇게 드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1: 네.
0: 계속 이제 뭐 하루에 뭐 네 잔, 다섯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네. 네.
0: 그런 경우는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아,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된다.
0: 네.
1: 아, 수술 아니고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죠.
1: 네, 내시경. 네,
0: 내시경 하면은 뭐 식도염이 있는지,
1: 네.
0: 또 뭐 발의 식도나 뭐 이런 그 식도 손상이 있는지 보고요. 또 이제 구조적으로 식도가 좀 이렇게 가슴 쪽으로 많이 올라간
1: 네.
0: 열공 탈장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식도가 배로 내려오는 그런 틈새가 멀리 벌어져 있는지,
1: 네.
0: 예, 그거를 또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1: 아.
0: 근데 뭐 내시경까지는 수술을 고려 안 하더라도 흔하게 하는 검사지
1: 네네.
0: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수술을 특별히 이제 고려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꼭 해야 되는 검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24시간 산도 검사.
1: 산도?
0: 예, 예. 그러니까 산성이 얼만큼 되는지,
1: 아.
0: pH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 얇은 이렇게 카테터를 이제 코를 통해서
1: 네.
0: 식도에다 이렇게 놓고 센서를 놓고
1: 아.
0: 24시간 동안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1: 네네.
0: 예. 그래서 역류가 몇 번 나오는지 또 이제 24시간 중에 몇 분 동안 역류가 되는지
1: 네.
0: 그래서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뭐 증상이 있을 때 나오는지 증상과
1: 네.
0: 관련 없이 나오는지 뭐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타입의 역류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증거를 딱 잡는
1: 네.
0: 예, 그런 검사가 되겠죠.
1: 아, 네. 센서가 그 식도 쪽으로 들어가서 24시간을
0: 네, 이렇게 계속 달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
0: 좀 불편하긴 합니다. 검사하는 네네. 동안에.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1: 네네.
0: 네네. 두 번째 검사가 내압 검사, 식도 내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식도 내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1: 네.
0: 그거는 결국 이제 식도의 운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그거는 주로 식도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역류성 질환이 아니고
1: 네.
0: 다른 운동성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구별해 내기 위해서
1: 아.
0: 꼭 검사를 보내요.
1: 그 압력이 식도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화가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압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1: 네.
0: 나타나야겠죠.
1: 아. 예,
0: 그래야지 식도가
1: 정상적으로
0: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한다는 거고요. 예, 그걸 보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0: 네네네. 네. 식도가 운동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1: 네.
0: 예, 이러면은 뭔가 그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이죠.
1: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수술을 이제 환자들이 받으면
0: 네.
1: 대부분 만족하시겠죠. 당연히.
0: 이거는 그 병이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수술이 아니거든요.
1: 네, 네.
0: 예,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예, 결과가 100%는 아니지만
1: 네.
0: 예전에 나온 거나 요즘 데이터를 봐도 한 9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수술 결과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
1: 아, 만족도가
0: 네,
1: 높고
0: 네, 네. 네. 네. 한 10% 정도는 여전히 수술해도
1: 네. 경과가 좀,
0: 좀
1: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0: 부족하다.
1: 거죠.
0: 네, 그럴 네.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거는 이제 꾸준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생활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0: 네.
1: 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0: 그런 면도 있고요.
1: 네. 네.
0: 그렇게 뭐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운이 없어서 10%에 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0: 진단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가.
1: 아.
0: 네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좀 많이 끼어들어 있는 경우 네네. 그때는 수술을 해도 네,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1: 네.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 아,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좀 안심이 되는 네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대한위식도 영유질환수술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국내 항영유수술 발전을 이끌고 계신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영유질환수술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네, 들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항을 제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 뭐,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같은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X입니다.
1: X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해도 효과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거는
1: 세모.
0: 여기서 약간 예, 세모.
1: 아, 세모. 예, 네. 네, 세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X.
1: 되겠습니다. X군요. 항영유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물 치료로 돌아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수술 후 영유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삼킴 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으로 더 고생하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것도 세모 하겠습니다.
1: 세모. 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수술 치료는 약물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X 그러셨어요. 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교수님?
0: 네. 수술은 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요? 증상이 심한 사람?
1: 증상이 아니면... 심하고 약을 써도 잘 듣지 않은?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런 분들.
0: 네네. 네. 증상이 뭐 심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다 줄을 세운 다음에 네. 제일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뭐 상위 몇 퍼센트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1: 아.
0: 예, 수술, 그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서 수술 치료법이 있는 것입니다.
1: 아, 대안으로서?
0: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꼭 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사람 아하. 수술 대상으로 갈 수가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치료가 잘 되더라도 이제 약을 좀 끊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을 수는 없거든요.
1: 네.
0: 예, 장기적인 그런 부작용도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1: 네.
0: 약을 끊기 위해서 예, 그 수술 대상으로 이제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1: 네, 그렇군요. 예,
0: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약을 잘 듣지만 네. 약을 끊기 위해서도 수술할 수 있다.
1: 아.
0: 예, 이게 좀. 정답입니다.
1: 뭐 이런 분도 계십니까? 이 환자는 그냥 약물로 적당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저는 수술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까?
0: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좀 고통스러운 거를 좀 없애고 싶다.
0: 네.
1: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일까요?
0: 그렇죠. 약이, 네. 약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먹으면 효과가 좋은데
1: 네.
0: 약을 하루라도 끊는 순간 당상이 너무 심해지고.
1: 아.
0: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수술을 원하시게 됩니다.
1: 네네.
0: 그리고 증상 이건 삶의 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예,
0: 그런 경우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에도 효과 없다. 세모 그러셨어요. 네. 약이 안 듣는 환자는 수술 효과도 떨어질 수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일부 맞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요.
1: 네.
0: 그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 여기서 약은 이제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인데, 예, 그거에 안 듣는 사람은 수술 결과도 좀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식도 이완 불능증 같은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예, 그 약 치료에 효과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다른 질환인 거죠. 전혀 엉뚱한.
1: 네.
0: 예, 특히 이제 이완불능증 이런 거는 식도 운동성 질환인데 이것도 수술이 필요한 병입니다.
1: 네, 네.
0: 예, 이거는 너무 좁아서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러면은 수술도 이제 반대 방향이죠, 완전히. 예. 좁아진 근육을 이제 절개해서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진단이 이렇게 잘못된다면 수술했을 네.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겠죠.
1: 네. 이 지금 이 위식도 역류질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식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음식 조심해라. 그리고 도수 높은 그 위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큰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0: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 데서 이제 식도에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그 가장 이제, 궁극적인.
1: 뚝배기 예, 같은 그게, 거 이런
0: 예,
1: 걸까요?
0: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고, 뜨거운 차 많이 먹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네. 식도암도 더 잘 생기고 그러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게 다 이제 식도에 이제 손상을 주는 거죠.
1: 우리 네. 그 우리의 그 음식 문화는 찌개나 국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0: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냥 한번 지나가면 괜찮은데 네. 그게 이제 역류 질환이 생기고 그러면은 위에서 다시 올라와서 또 식도를 자극하게 되면은 네네. 그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1: 네. 네. 그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이제 도수가 높은 그런 위스키나 술들을 많이 마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런 역류질환 환자들이 많을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이거는 저 뭐 만성질환이고 증상으로 이제 진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라마다 뭐 정확한 그런 유병률이 네. 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예.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식습관이 있는 데서는 많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1: 아, 네. 네. 술이 이런 그 위식도 역류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 술 자체는 그건 뭐 산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직접 식도를 이렇게 자극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0: 술을 많이 드시면은 같이 따라오는 게 뭐 폭식. 예, 야식.
1: 아, 폭식, 야식.
0: 네, 예. 아. 또 기름진 음식을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1: 네.
0: 그게 다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을 잘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같이 연관해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1: 그렇군요. 네. 네. 자, 세 번째,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없으면 수술 대상이 아니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
0: 실제로, 내시경에서는 식도염이 없는 경우가 네.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1: 네. 그러니까
0: 역류 질환으로 이제 알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1: 네.
0: 괜찮다.
1: 괜찮다.
0: 그런 게 더 많은 거죠.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류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으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역류 질환 전체를 놓고 보면은
1: 네.
0: 그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1: 네.
0: 나머지는 그 식도염은 없는 그런 역류 질환인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우리가 이제 받아보면은 듣게 되는 얘기 중에 가장 좀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내시경 보니까 깨끗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약만 좀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런데
0: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잡아냅니까?
0: 그러니까 역류
1: 네네.
0: 식도염이 없는 경우
1: 네네. 예,
0: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한 검사 있었죠.
1: 아.
0: 예, 24시간 산도 모니터하는
1: 산도 검사 같은
0: 네네네.
1: 경우. 아.
0: 예, 그런 걸 해서 이제 정확한
1: 식도 내압 질환, 검사 이런 거요?
0: 식도 내압 검사와
1: 네네.
0: 또 산도 모니터링 검사.
1: 예.
0: 이거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1: 정확하게
0: 있습니다.
1: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내시경도 내시경이지만.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시경에서 식도염이 나오면은
1: 네.
0: 일단 끝난 겁니다. 그걸로 이제 증거 하나 잡힌 거.
1: 네, 예, 예. 그걸로 이제 하나 정리가 된
0: 예,
1: 거고.
0: 예, 예, 예.
1: 그래도 여기서 안 보이는데 계속 이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
0: 네,
1: 온다.
0: 네, 네, 네.
1: 그랬을 때는 이제 24시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를 한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말씀이신
0: 네,
1: 거죠.
0: 네, 네,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항역류 수술 후에도 결국은 다시 약물 치료로 들어간다. X 그러셨어요. 이 실제로 수술 후에 약을 끊는 환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0: 여기서 얘기하는 약도 이제 위산 억제시키는
1: 네네.
0: 약, 예, PPI라든지 뭐 이런 약들인데 일단은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은 약을 다 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은지 보고 또 증상이 다시 재발하고 그러면 약을 쓰게 되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길 수는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0%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 네.
0: 장기 결과도 이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 한 80% 정도까지는 약 없이
1: 네.
0: 수술한 다음에 장기 뭐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0: 괜찮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네. 반대로 수술 후에도 약을 드셔야 되겠는데요. 이럴 수 있는 환자들도 있나요?
0: 네. 네. 그 수술 후에 먹는 약은 우선 이제 위장관 운동 환경이 뭐 식도를 이제 드러내는 수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변화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절하는 약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역류 질환이 다시 재발한다 그럴 때는 이제 위산 억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친절한 진료실로 오늘 위식도 역류질환 관련해서 여러분의 문자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외과 전문의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오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국가대표 항역류 수술 권위자시죠. 외과 전문의 박중민 교수님 모시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2부 이제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그 잠깐 제가 이제 OX 상식 중에 마지막 질문. 수술 후에 역류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삼킴 장애 같은 수술 합병증으로 또 고생하게 된다. 세모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삼킴 장애가 뭐 잘 알려진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의 수술 네.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작용, 네.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식도를 이 수술을 일단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간 식도를 좀 끌어내리고 또 횡경막 벌어진 부분을 닫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위를 이용해서 식도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식도가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1: 아니 이 끌어내린다는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끌어내리면 그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 딱 뭔가 고정이 되는 겁니까?
2: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네. 잘 고정을 합니다.
1: 어떤 네. 걸로요?
2: 봉합을 해서.
1: 아, 봉합을 해서.
2: 횡경막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게끔.
1: 아, 그렇군요.
2: 열공 탈장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2: 그래서
1: 그렇게 할 수 수술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거는 이제 좀 섬세한 그런 모양을 이상적으로 네, 잘 만들어줘야 되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조여지거나 이러면은 네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킴장애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대부분은 뭐 좋아지거든요. 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부은 게 좀 빠지고 식도 운동도 좀 돌아오고 이러면서 삼킴장애는 해소가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0: 오랫동안 계속 지속된다. 두 달 정도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은
1: 네.
0: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수술이 잘못된 거라든지 너무 타이트하게 됐다든지
1: 네네.
0: 잘 해놨는데 뭐 다시 끌려 올라갔다든지 예, 이런 거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1: 아, 네. 그 위치나 이런 그 자리 잡고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0: 네.
1: 좀 섬세하게 보시는 거.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어찌 보면 이제 마치 성형의 부분처럼 그렇게 좀 예술가적인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네네. 작용들을 하시는 거네요, 실제로도.
0: 네.
1: 네. 저희 작가님이 아주 잘 보셨네요. 교수님은. 네. 자, 이제 문자를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056번님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데요. 계속 재발하네요.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 생길 때마다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네.
0: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는 약물로 치료하는 게 주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0: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수술 치료 방법은 어디까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네. 방법인데 약물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좋다. 그리고 뭐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약을 먹어서 조절할 네. 수 있는 정도라 그러면은 썩 괜찮은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예.
0: 근데 그게 너무 좀 심하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약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심하다
1: 네.
0: 차이가 그러면 이제 수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0: 그것도 그렇게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7910번님은 식사 후에 바로 운동하는 거 이게 위식도 역류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0: 운동
1: 바로
0: 격렬한
1: 운동하는 건 좀 부담이 네, 되지
0: 그렇죠.
1: 않을까요?
0: 예, 격렬한 네. 운동은 이제 복압도 증가가 되고
1: 네.
0: 예, 위에 음식이 차 있는 그 상태에서
1: 네,
0: 운동하게
1: 네.
0: 되면은 복압이 증가되고 이럴 때
1: 네.
0: 역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1: 네. 그래서 항상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해야 된다.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어떤 점을?
1: 공복에 이제 네. 하는 네. 게 맞는 거죠, 운동을.
0: 그렇죠. 이제 근데 공복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네.
0: 뭐 대개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소화가 막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거든요.
1: 네.
0: 위에서 이제 내려 보낼 준비를 막 하고 이랬으니까
1: 네.
0: 그때 운동하는 거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의 경험상 이제 저는 공복 때 주로 하니까요.
0: 아, 네.
1: 네. 교수님은 식사하고 하시나요?
0: 식사하고 저는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1: 아, 그러세요?
0: 하기도 하고 공복 때 하면 너무
1: 힘드셔서
0: 아, 예,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1: 아,
0: 운동을
1: 그렇군요.
0: 힘들어가지고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5871번님이 저녁 식사를 거르고 일찍 자면 증상이 개선될까요? 이러셨어요. 저녁 식사를 먹지 않고 일찍 잠자리 들면 이 질환 증상이 좀 개선이 될까요? 이런
0: 저녁 때
1: 거.
0: 많이 먹는 거가 이게 증상 예, 안 좋죠.
1: 네,
0: 예,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녁을
1: 네.
0: 안 먹으면
1: 네.
0: 뭐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예.
1: 하지만
0: 그 영양적으로
1: 네.
0: 예, 뭐 그
1: 건강에 안 좋겠죠.
0: 예, 예.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네.
0: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무조건 굶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네. 네.
0: 적당히 식사를 하시고
1: 네.
0: 밤에 늦게만 안 드시는 게 예,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통 이제 한 7시 이전?
0: 그렇죠. 네, 네, 네. 7시 이전까지는 드셔도
1: 네.
0: 뭐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뭐 좀 가볍게 산책을 하신다든가 그런
0: 네.
1: 게 좋은 방법이
0: 네. 그렇습니다.
1: 것 같아요.
0: 네.
1: 네, 네. 자, 그리고 9713번님이 만성비염이 있어서 콧물이 항상 목 뒤로 넘어가서 목에 뭔가 항상 걸려있는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네요. 비염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셨습니까?
0: 연관이 있습니다.
1: 아,
0: 네, 있지만 그게 뭐 한 절반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0: 네. 역류가 되면 일단 식도에서 뭐 증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고
1: 네.
0: 그게 이제 목을 넘어서는 순간
1: 이제
0: 뭐 비염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1: 아.
0: 뭐 이렇게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1: 네.
0: 예, 그게 다 이제 역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00% 관련된 건 아니지만
1: 네.
0: 관련이 될 수 있는
1: 네.
0: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1: 아.
0: 예,
1: 아, 그게
0: 할 수
1: 이제
0: 있습니다.
1: 충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0: 관련성
1: 그렇군요.
0: 이 있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질환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그것도 예.
1: 네.
0: 중치, 중이염, 비염, 또 이제 후두염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역류 관련 가능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일단 비염이 있다. 네. 이런 분들은 이 역류성 식도염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그렇다기보다는 네. 비염 치료를 잘 하시고요. 네. 일단은 예, 비염이 잘 안 낫는다.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다른데 있다고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게 이제 식도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해보고
1: 검사를 받아보셔야 예, 되겠죠.
0: 평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은 위산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제 좀 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네. 네. 자, 3983번님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0대 후반 남자인데요. 일이 바쁘면 식사를 거르거나 제때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식도나 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셨습니다.
0: 제때 못 드시는 거요.
1: 네네. 네.
0: 그 못 드셔서 그 식도에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불규칙적인 네. 식사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떻습니까?
0: 그거는 이제 식도보다는 위의 건강에
1: 아, 위 건강에
0: 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항상 규칙적인
0: 네.
1: 네. 아, 그거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통 우리가 삼시세끼라고 네. 표현하고 이제 세끼를 다 챙겨 네. 먹는 네. 사람을 이제 우스개 말로 삼식이라고.
0: 네.
1: 그래. 네. 저는 삼식입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이 건강이 말이죠.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하고 하루에 세 끼 다 챙겨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적인 측면에서.
0: 저는 한 2.5식이 정도 되는데요.
1: 아, 네. 2.5식.
0: 네. 그 뭐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정하게 예, 네. 항상 이제 일정한 식습관
1: 예, 게 아니고
0: 일정한 식습관을 하면은
1: 네.
0: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1: 아,
0: 예,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 식사를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는 좀 부족 여러 가지 문제가
1: 그렇죠.
0: 있을 것 같고요.
1: 네. 예. 힘들 것 같고요.
0: 예,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든지
1: 네.
0: 예, 세 끼를 먹는다든지 이 정도는 그거에 잘 맞춰서 생활을 유지를 하시면은
1: 네.
0: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두 끼를 드시는데
0: 네.
1: 뭐 폭식을 하신다거나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제가
1: 네.
0: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1: 네.
0: 일정하게 전체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 또 한 번에 먹는 양
1: 네.
0: 또 지방질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런 거
1: 네.
0: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어떻게 잘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면은
1: 네.
0: 두 끼라도 건강할 수 있다.
1: 건강할 수 있다.
0: 네네.
1: 네, 그렇군요. 궁금했었습니다.
0: 네.
1: 네. 5915번님은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는데요,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항상 헛기침이나 가다듬거나 뱉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에 이물감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미끌미끌한 그런 이물감들 있잖아요. 네.
0: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비전형적인 증상,
1: 아.
0: 식도를 벗어난 그 역류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렇게 뱉어내는 습관, 이거는 뭐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1: 어쩔 습관. 수 없는
0: 예,
1: 상황이죠.
0: 어쩔 수 없는 네네. 습관인 것 같고,
1: 그런 게 이제 꾸준히 만약에 발생한다.
0: 네네.
1: 이물감이.
0: 네.
1: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네.
0: 그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1: 아.
0: 예, 예. 그래서 그 증상을 근거로 해서 그 역류 질환을 진단을 받고
1: 네.
0: 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낫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도를 벗어난 그런 증상은
1: 네.
0: 관련성이 있지만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네,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럴 때 그 가래 같은 느낌 그걸 뱉으면 목에 안 좋다던데요. 물을 마시라고 하던데 물을 많이 마시면 낫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어요.
0: 네. 그 역류 그러니까 식도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이
1: 네.
0: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위에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예,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1: 네.
0: 식도 조인근이나 이런. 근데 그거를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수술하는 건데 또 한 가지 기능이 이제 식도에서 씻어내리는 기능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식도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잘 이렇게 씻어내릴
1: 네.
0: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뭐 괜찮거든요. 조금씩 올라와도.
1: 네.
0: 그러니까 물을 자주 먹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1: 네. 그렇군요.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입니다. TBS 앱은 무료고요. 925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커피를 하루에 네다섯 잔을 마십니다. 최근에 목이 자꾸 잠기고 헛기침이 나는데 감기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위식도 역류질환 때문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네요.
0: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증상이네요. 네. 커피 많이 먹으면은 뭐 위산 분비도 많이 되오고 또 이제 관략근 기능도 떨어지고 카페인 때문에요. 아.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1: 네네. 네, 네. 교수님은 커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십니까?
0: 저는 한 잔 이하. 예예예. 예, 예. 안 먹을 때도 있고요.
1: 아
0: 예,
1: 그래요? 예, 예.
0: 아. 예, 누가 갖다 주면은 이제.
1: 네네. 어쩔 수 없이.
0: 예, 먹다가 남기고 그렇습니다.
1: 아, 네. 이 카페인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카페인 성분.
0: 카페인 성분이 그런 걸로 네, 추측이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다른 음료들도 마찬가지일까요?
0: 그렇다고 봅니다.
1: 아, 네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뭐 탄산 음료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 네, 탄산 음료. 네네. 네. 탄산 음료로 아주 그 식사 때마다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1: 네. 네.
0: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1: 네. 네. 뭐 산도가 있는 그런 주스들.
0: 그거는
1: 그럼 어떻습니까? 네.
0: 저 일단은 식도를 지나가면서 꼭 역류가 된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안 좋을 수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392번님 10년 넘게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재발하는데 평생 먹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아까 잠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예, 위산 억제제를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다는 네, 청취자분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위산 억제시키는 약은 좀 PPI라는 그런 계열의 약인데요.
1: 네.
0: 위산 분비 억제인데 장기적으로는 합병증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아, 네. 아, 그렇군요.
0: 대사 질환이라든지 감염도 더 잘 생기고
1: 네.
0: 골다공증도 더 잘 생기고 신장 질환도 더 생기고 예, 여러 그러니까 위산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억제시키니까
1: 네.
0: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1: 예.
0: 그게 이제 몇 년 먹어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1: 네, 네.
0: 뭐 10년 이상 계속 먹는다. 특히 이제 그냥 먹다 안 먹다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못 끊고 계속 드신다.
1: 네. 네.
0: 이러면은 이걸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예,
1: 수술적인 치료는 불가능할까요?
0: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수술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1: 네. 네. 그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식도 질환이 있어서 그런 가족력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0: 가족력 영향은 그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0: 환경적인 그 비슷한 환경의 식습관, 식습관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1: 닥터스에 나오시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네네. 이제 가족력을 가장 먼저 다른 예. 부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가족력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0: 그 있을 수 있지만
1: 네.
0: 그 의미가 별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은
1: 아,
0: 저 유병률이 너무 높은 질환이잖아요.
1: 네.
0: 성인 뭐 10명 중에 한 명이 식도염이 있는데
1: 네.
0: 그거를 가족력을 이제 따질 수가
1: 따질 수는
0: 없죠.
1: 없겠죠. 네네. 네. 잘못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네, 네. 자, 그리고 7283번 님이 출산 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졌습니다. 비만과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셨는데 아까 비만 관련이
0: 네,
1: 있다고 그러셨죠?
0: 네네네. 네. 압력이 증가돼서 위가 눌려서 많이 올라오게 되죠.
1: 네. 네. 출산 후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육아하시랴.
0: 네네.
1: 근데 빨리 좀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좀 유지를 하셔야 될 텐데요.
0: 네. 체중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3064번님은 남편이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호흡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역류질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좀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0: 하고. 네,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1: 네,
0: 그 기침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1: 네.
0: 검사를 하셨던 건 일단 잘하신 건데 예, 거기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1: 네.
0: 예, 역류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 네. 기침을 계속하게 됩니까?
0: 네. 네.
1: 아,
0: 기침하고
1: 네.
0: 또 목이 계속 쉬고
1: 네.
0: 기침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예, 그게 이제 인후두염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확인.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네.
0: 아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예, 이비인후과에서 일단 보고 예, 목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또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1: 네.
0: 얘기를 듣고 이제 외과나 내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780번님이 저는 역류성이 있으면서 혀가 아픕니다. 저는 유방암 수술 후 호르몬제를 먹고

0: 있어요. 영향이 있는지요? 그러셨어요? 혀가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1: 글쎄요. 그 네. 역류가 심하게 되면은
0: 네.
1: 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0: 네.
1: 증상이 이제 목까지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0: 네.
1: 그 식도는 위산이 올라와도 그래도 좀 그나마 견딜 수가 있는데
0: 네.
1: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목이나 입안이나 여기는 또 위산에 더 민감하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0: 아, 그럴 수 있군요.
1: 예, 예, 조금의 네. 역류에도 예, 더 증상이 민감하게 생길 수 있는
0: 네네.
1: 거죠. 윗부분은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약간의 역류가 그런 증상을 일으킨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0: 네.
1: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병원에 가셔서 좀 진료를 잘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자, 퀴즈 정답 2번 야식이었습니다. 네, 야식이 맛있긴 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죠, 교수님.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유산균 받으실 분은 7203번님, 791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0610번님, 5692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중앙대학교 병원 외과 박중민 교수님과 함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다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은 미리 점검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고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니 되도록 야외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 하천변 산책로와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 등에서는 접근하지 말아주시고요. 빗길로 도로 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 차량 운전 시 반드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다가 성수분기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연결로 안전지대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른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신내나들목 부근 3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진출로 부근이라 뒤쪽으로 더 혼잡합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홍은램프 부근 하위 1개 차로 쪽에 있던 고장차 방금 전에 이동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 습도는 4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낮에도 많이 더웠고요. 아직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덥겠으니까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대부분 도로는 1시간 사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다만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잠원 나들목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 습도는 5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

K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

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0: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비틀매니아, 즉 비틀스 현상을 만들어낸 비틀스는 1964년 I Wanna Hold You Hand을 들고 미국에 상륙합니다. 미국을 정복한 비틀스는 바로 전세계 정복의 길로 출발하지요. 비틀스가 문을 열었고 그 뒤를 롤링스톤스, 후, 데이브 클락 5, 애니멀즈 등이 미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미국의 음악 평론가들은 영국의 침공이라고 합니다. 이어 또 하나,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비틀스, I wanna hold you hand 들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축구 얘기할게요. 다 끝났으니까. 선수들도 오늘 다 귀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회장도 사퇴하고, 감독도 사퇴하고, 향후에 이제 많은 스포츠 평론가들이 뭐 얘기하겠지만, 이제 축구는 축구고, 또 앞으로 4년 후에 또 하는 거잖아요.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4년 뒤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푹 쉬시고, 이제 각자 또. 근데 거의 다 또 유럽으로 다 가시는 거잖아요. 참, 선수들이 참, 아깝긴 아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뭐랄까요? 기교 없이 솔직한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두 그룹 다 영국 출신의 뮤지션들이죠. 오늘 여름말에 말씀드렸던 비틀스를 필두로 그 명맥이 진짜 영국 뮤지션의 미국 침공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7007번님. 라떼는 말이죠. 성면 오빠의 노래는 아, 그 김성면 씨 나왔을 때 그때 보내신 사연이네요. 성면 오빠의 노래는 노래 좀 한다고 너스레떠는 오빠의 아들의 여동생을 사로잡는 최애 노래였죠. 그 옆에서 되도 않는 화음으로 노래 망치는 오빠도 있었고 추억은 방울방울 성면 오라보니 방송 잘 듣겠습니다. 우리 수누님 오늘 목소리 유난히 달달한데요. 특별히 목소리 관리법이 따로 있나요? 가수분들은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 뭐 사랑과 우정 사이 뭐 그 다음에 슬프도록 아름다운 뭐 이런 노래 진짜 노래방에서 많이들 했었죠 진짜. 맞아요. 제 목소리 달달하다고 해주셨는데 예, 관리법은 뭐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고마워요.

마이클 런스트로아 대 조아이. 899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7월 3일, 요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여기 초대석에 오신 그 초대 손님들 한 번만 방송으로 내보내면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2주 정도 토요일 날 계속 틀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3일에 또 방송되니까, 그날 못 들으셨던 분들, 이번 토요일 날 오시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입니다.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 들으셨습니다. 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허성욱 선배님 보고 싶네요. 천재들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5788번님, 한 달 동안 축구 이야기 재밌게 들었네요. 우리 축구도 세계로 쭉쭉 뻗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한 달 동안 축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저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혁오밴드, 톰보이.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에어로스미스 드림온 이어서 데이비드 보위 렛츠 댄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에어로스미스 노래는 7118번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데이비드 보위 이 노래는 6556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은 제가 좀 사연을 읽고 신청곡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노래는 그냥 뒷번호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건지 오늘 이런 겁니다. 65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데이비드 보이 렛츠 댄스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보내신 사연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연인데 이런 사연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뒷번호만 불러드리면서 누구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캠페인 전에 들으셨던 노래죠. 혁오 밴드의 톰보이.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이 작사를 오혁이 했죠. 이 톰보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적인 단어로 골랐다고 합니다. 모든 청춘을 위로하는 곡이라고 하는데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위로와 응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샵 0951번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같이 공감도 하고 서로 위로도 되고 그런 시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데렐라 Coming Home 들으셨습니다. 343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TBS 앱으로 닐리리아님, 오늘 녹방 아니지요? 평일에는 못 들어도 오늘은 라방 청취하고 자려 합니다. 여기는 계곡 물소리만 들리는 계곡이고 차박 중입니다. 아무도 없는 노지에서 조금은 무섭지만 고기 한 점에 술 한 잔. 새로운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무섭진 않으세요? 아무도 없는 노지라고. 멋있습니다. 그 밑에 그랬더니 바로 꽃마리님께서 닐리리아님 시원하겠어요. 차방 멋지네요. 이렇게 또 서로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0511번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권디 앱에 있는 꽃마리님이 저예요. 몇 번 말한다고 해놓고는 깜빡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꽃마리님이 0511번님.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근데 외울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시는 분하고 앱에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무튼 그 0511번님 제가 최대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0511번님은 워낙 많이 제 기억에 자주 거의 매일 보내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테슬라 러브송.

테슬라 러브송 154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 창이나 우리 앱 사연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두 가지 정도로 보내주시는데요. 한쪽 청취자는 사연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누구의 무슨 곡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부분은 신청곡은 없으시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연들,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닐리리아님께서 권디님, 막내 작가님 오늘 두 분 쉬시나요? 이렇게 보내시면 이날 저희 제작진이 안 들어와 있었나 봐요. 꽃마리님이 네, 오늘 쉬세요. 준님, 일 아직 안 끝나셨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해주셨더니 일산 멋쟁이 준님이 네, 2시까지 일합니다. 편히들 주무세요. 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끼리 서로 안부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소소한 행복,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매번 좀 아쉬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대수 물 좀 주소 이 곡 들으면서 오늘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0: 편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i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덥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요금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소 앞두고 정체고요.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요금소 6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인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고 정체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전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5: 왜 이렇게 덥냐.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 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홍제램프부터 정체고요. 반대편 성산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례분기점 1차로와 반대 순천 쪽으로 대저분기점과 하동 부근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고 난 곳을 포함해 충청과 남부 일부 구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양재대로 둔촌동역에서 길동 사거리 쪽으로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올림픽로 올림픽공원 앞 교차로에서 올림픽회관 앞 교차로 쪽으로 3차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2터널 안에서는 트레일러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군자요금소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전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 드라마의 명장면, 이 영화의 명대사를 꼽아보곤 합니다. 설렜던 순간,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됐던 순간,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이야기가 끝난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이제 딱 하루 남은 6월, 오늘 하루는 나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는 거 어떨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가 들었던 가장 따뜻했던 말, 나만의 명장면, 명대사를 꺼내보면서 한 달을 예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의 결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지출의 결산이죠. 이번 달 내 지갑은 어디에 가장 많이 열렸는지, 다음 달에는 무엇을 조금 덜고 무엇을 더 챙기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